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의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1.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말이 살아있는 세상을 이승이라 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저승이라 하여 이승과 저승을 다른 세계 같이 생각하고 있으나 다만 그 몸과 위치를 바꿀 따름이요 다른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대정경 천도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5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함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의 마음은 마침내 덕 있는 사람을 따르고 하늘의 뜻은 마침내 사심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4장 법문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군종의 시간. 말 그대로 하늘 볼 맛이 나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 가을 하늘은 이런 거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금시 초문이다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혹시라도 너무 바빠서 고개를 한 번 들 여유도 없으셨다면요, 오늘은 꼭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맑고 푸르고 높고 깊은 가을 하늘을 눈에도 마음에도 한번 담아보시길 바랄게요. 9월 12일 군종의 시간 첫 곡입니다. 페퍼톤스 공원여행.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9월 12일 군종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보기만 해도 참 좋은 계절이죠. 이렇게 좋은 날, 좋은 때를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은 꼭 잊지 마시고 푸른 가을 하늘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와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종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번개교당에 계신 국현수 교무님 만나볼게요. 김현철과 조지가 함께했습니다. 드라이브.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당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번개교당에 계신 국현수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번개교당에서 교화하고 있는 국현수 교무입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1월에 인사를 드린 후로는 처음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1: 네,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그동안 지치셨던 분들 모두 한 줄기 바람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번개교당의 소식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네, 지난 7월 31일 번개교당 이동선 용사가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하모니카 페스티벌에서 트레몰로 하모니카 성인 부분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0: 와, 정말 축하한 소식이네요. 네, 우리 국현수 교무님께서도 하모니카 연주로 수상하신 경력이 많으시잖아요.
1: 예.
0: 네네. 혹시 이동선 용사가 교무님께 영향을 받은 걸까요?
1: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동선 용사는 평소에 음악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저의 하모니카 연주를 듣고 하모니카 연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본인의 꾸준한 노력과 연습의 결과로 대회에 참석해 장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0: 와, 교무님께서도 정말 보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어떤 곡을 연주했는지 대회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1: 네, 참석 공명은 지금은 고인이 된 전설적인 작곡가 겸 가수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로 출전했고요.
0: 네.
1: 화려한 기교보다는 담백하고 진실한 음성으로 심사위원들과 여러 참석자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대회를 참석하면서 많은 어른들에게 관심과 응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저희는 원불교 번개교당이 적힌 응원 피켓을 들고 원불교와 번개교당을 홍보했습니다. 이동선 용사는 앞으로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 위로와 응원이 되는 연주를 하고 싶고 군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용사들에게 음악으로 힘이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0: 네. 와, 그 다짐처럼 응원과 위로가 되는 음악을 앞으로도 네.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다음 소식도 이어서 전해주실까요?
1: 네. 9월 4일 13명의 군기교육대 인원들 번개교당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기교육대는 부대 안에서 사고나 문제를 일으킨 용사들을 계도하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0: 아, 그렇군요. 혹시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실까요?
1: 원불교에서는 첫 번째로 108배를 올린 다음 참회문을 이독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08배는 절을 함으로써 머릿속 번뇌를 가라앉히고 절하는 감각에만 집중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원불교 선요가를 실시한 후 108배를 하게 되면 종교와는 상관없이 용사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뭔가 본인이 이렇게 직접 그 108배를 하면서 깨우치는 바가 있었나 보네요.
1: 네.
0: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이어지는 참회문 독경도 반응이 좋던가요?
1: 예. 절을 열심히 한 후에 경종 명상을 실시하는데 복잡한 생각이 단순해지고 무거웠던 몸이 가볍게 풀렸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0: 네.
1: 이후 다 같이 참회문을 독경하면서 참회란 무엇이고 참회의 원리와 방법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서로 문답을 합니다. 특히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 약간의 냉수만 붓고 밑에서 타는 불은 끄려 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함께 봉독하면서 서로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요. 정가를 이웃치는 사람은 많으나 후가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적다라는 구절을 봉독하면서 이전에 부대에서 행했던 잘못보다 앞으로 부대에 돌아가서 행하게 될지 모르는 잘못들을 경계하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0: 네,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 용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1: 네, 세 번째 소식은 도서관 리뉴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 제가 바라본 용사들의 가장 걱정되는 점은 손에서 한시도 스마트폰을 떼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0: 네.
1: 용사들이 스마트폰을 하는 대신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책에는 손대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문자나 텍스트로 된 것보다 영상 미디어에 더 익숙해서 글로만 된 책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사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원복 교수님의 먼 나라 이웃나라를 비롯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문제를 다뤄 만화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퓰리처 상을 수상한 G와 같은 흥미롭고 내용이 좋은 학습 만화 등으로 도서관을 리뉴얼해 많은 용사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0: 네. 와, 독서가 좋다는 건 알지만 사실 습관이 배어있지 않으면 점점 책 읽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교무님의 정성 덕분에 번개교당의 용사분들이 더 군 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우리 번개교당 도서관 더 자주 찾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부천교당의 50주년 기념 대법회에 다녀오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번개교당이 봉불될 수 있기까지 많은 희사를 해주신 부천교당의 50주년 기념 대법회에 용사 11명과 간부 2명까지 13명의 군인들이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법회에는 경기 인천교구장님과 군종교구장님을 비롯한 역대 부천교당에서 근무했던 교무님들이 오셨는데 이곳에서 번개교당 용사들은 두 가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0: 네, 어떤 공연이었나요?
1: 지난 서울국제하모니카 페스티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이동선 용사의 하모니카 연주와 원불교 군종병 서정원 용사의 기타 연주, 그리고 황정 용사의 리듬 악기 트리오로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연주했고 모든 용사와 간부들이 남도현 용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원불교 성가 17장 우리는 대종사님 해명의 등불을 합창했습니다. 이번 법회를 통해서 용사들은 법회 참석과 공연을 통해 교도님들과 교무님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교당의 역사를 소중히 하며 공도자의 헌신을 기념하는 원불교의 정성에 놀랐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정말 뜻깊은 자리였을 것 같은데요. 교님께서 이 많은 걸 또 준비하고 지원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1: 아, 예, 아닙니다.
0: 네, 많이 바쁘시겠지만 건강 또 이럴 때 잘 챙기시고요.
1: 예.
0: 네네. 앞으로도 다양한 또 번개교당의 소식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교무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 듣겠습니다.
1: 네, 지난 1월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많은 행사와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해보는 것과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볼 때면 대종사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스승님들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씩 일을 끝내다 보면 아, 나도 원불교 일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구나, 이제 손님이 아닌 주인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뿌듯함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준비하고 실행해서 선진님들이 열어놓으신 길을 착실히 따라가는 후진이 되겠습니다.
0: 네, 항상 군교와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끝으로 교무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교무님 한 곡 골라주실까요?
1: 예,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신청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혐오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하여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 곡을 신청하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요즘 같은 혼란한 시기에 정말 사랑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1: 네.
0: 그 사랑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번개교당의 다양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번개교당에 계신 국현수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편한 방법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로로의 노래입니다. 사랑하게 될 거야.

조우종의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러블리즈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 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박준성 교도님의 글 내 안에 빛을 따라 다시 한 걸음 나눠볼게요.

올해 공부 표준은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닌 실천하는 공부를 하자였다. 평상시 나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실수할까 두려웠고 책임지는 일을 부담스러워하며 회피하고는 했다. 그런데 올해 직장에서 원했던 팀으로 이동하고 다닌 지 얼마 안 된 교당에서 부회장도 맡게 됐다. 새로 인연을 맺은 여러 모임에서 수많은 경계를 만나며 더 이상 실천하는 공부를 미룰 수 없겠다. 이제는 정면 돌파할 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분발심을 내 대종경, 정기일기, 유무념 등 다양한 공부 모임에 참여했다. 그렇게 마음을 세밀히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고 교우들과 회화를 나누며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이 알게 됐다. 하지만 공부가 무색하게도 매일 경계 속에서 쓰러지는 나약한 자신을 마주했다. 회피하지 않고 경계와 맞서며 내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감추고 싶은 부족함과 실수, 마음 깊은 곳에 결핍을 직면해야 하는 고통을 주었다. 그러다 보니 고통과 분노 속에서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하루하루가 흘렀다. 그러다 청년 마음 훈련에 참여하게 됐다. 당시에는 너무 지친 상태라 그저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별 기대 없이 간 훈련에서 큰 에너지를 얻고 돌아왔다. 전두현 교무님께서 주제 강의 때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포기하지 말라고 해준 말씀은 내게 큰 위로와 격려로 다가왔다. 눈물이 많이 났다. 내가 그동안 힘든지도 모르고 버티고 있었구나. 나 자신을 믿어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다. 청년 마음 훈련은 경계에 치여 탈진해 있던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힘을 얻는 계기가 됐다. 특히 같은 단에서 만난 교우들의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모습은 내게 큰 귀감이 됐다. 나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고 그러려면 나부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다짐도 하게 됐다. 훈련이 끝난 뒤부터 나는 잘해내고 싶다는 주착심을 내려놓고 그냥 하기를 유념하며 챙기고 있다. 부족하지만 진솔한 마음으로 노력하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법신불 사하님께서 그 진심에 감흥해 주고 계심을 느끼고 있다. 교무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이미 갖춰진 지혜의 힘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며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공부를 해나가고자 한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박준성 교도님의 글 내 안에 빛을 따라 다시 한 걸음 함께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고 하죠. 오늘 글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그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겠죠. 자, 노래 듣고 군정 현장 소식 전해드릴게요. 여행 스케치의 노래입니다. 다 잘 될 거야.

0: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군종교구 사무국은 부사관학교 충영교당에서 임시교위회 및 출가교육자 협의를 진행하며 부사관을 양성하는 충영교당 특성을 파악하고 각 교당마다 다른 교화의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영교당의 군종병들은 군종 교무님들께 환영의 인사를 전했고 교무님들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청년교도로서 성장하길 바란다는 응원을 건넸습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 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 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 박람회 질문의 여정. 참가비는 무료고요. 사전 신청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늘 군중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MC 더 맥스의 사랑을 외치다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1: 충성!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은도 교무와 딸 온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운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광고하기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생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아니하나니 살 때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도품 7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좋은 12시.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부족해서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을 거둔 채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만일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강자로서 강자 노릇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애석히 여기노니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데 늘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그로하여금 자기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참으로 지각 있는 사람은 항상 남이 궁할 때 더 도와주고 약할 때 더 보살펴 주어서 영원히 자기의 강을 보존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0: WSON 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트로트 음악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에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에 한 생각의 사가 없는 사람은 곧 시방 삼계를 소유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5장 말씀입니다.

0: 신나는 트로트로 지친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더하는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열 번 잘해준 은인이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원망으로 돌리지만은 도인들은 열 번 잘못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잘하면 감사하게 여기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오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심쿵과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오랜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원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메가헤르츠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의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왕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에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만 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10장 법문입니다.

WBS 원음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WBS.
1: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BS 원원방송 힙곡 드러시.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생각할 때에 형상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없는 데서 온 것이며 있는 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없는 데로 돌아가는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은 형상 있는 데에만 공을 들이고 형상 없는 데에다 참다운 공을 들일 줄 모르나니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니리요. 형상 있는 데에 드리는 공을 형상 없는 마음에 반만이라도 드리면 훌륭한 공부가 될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 나들이 심쿵 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0: 슬픔과 슬픔이 엇갈리고
1: 좌절과 용기가 교차되고
0: 만남과 이별을 나누면서
1: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0: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1: 마음먹은 대로 될 때도 있어.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정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함으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대정경 불지품 1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 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십니다.
1: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효과적인 자동차 통행을 위해서 일방통행 구역이 늘고 있는데요. 일방통행 도로를 반대편에서 진입해 사고를 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신호위반이라고 하면 신호등이나 경찰관의 수신호를 무시한 경우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요위반 항목에 해당하는 신호지시위반은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방통행도로에는 출구에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런 진입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반대편에서 진입해 사고를 일으켰다면 신호지시위반 사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중위반 사고에 해당이 되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낯선 지역 도심의 이면도로를 운행할 때는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바탕을 심전이라 하고 묵은 밭을 잘 개척해 좋은 밭을 만들듯이 우리의 마음바탕을 잘 단련해 회복을 갖추어 얻자는 뜻에서 심전 개발이라고 하나니라. 그러므로 천만 죄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심전 개발을 잘하고 못하는 데 있나니.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4시 3부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신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김기천이 여쭙기를 사람이 어찌하면 순과 역을 알게 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순이라 함은 저 추나 추동 사시의 변천이 차서를 잃지 아니함과 같이 모든 일에 그 순서를 찾아서 하는 것이요, 역이라 함은 일의 순서를 알지 못하고 힘에 감당 못할 일을 구태여 하고자 하며 남의 원 없는 일을 구태여 권하며 남의 마음을 매양 거슬려 주는 것이니,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이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순을 주로 하여 행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으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회상에서 일원상을 모시는 것은 불가에서 불상을 모시는 것과 같으나 불상은 부처님의 형체를 나타낸 것이요 일원상은 부처님의 심체를 나타낸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장 말씀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한 아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1: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2: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3: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4: 고마워.
3: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고 돌리는 공부를 입으로만 하는 것과 마음으로 알뜰히 하는 것이 크게 다르나니 어려운 일을 몇 번만 능히 참고 돌리고 나면 그 다음 일들은 수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8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234.
2: 이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가미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궁구하여 사각으로 지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 바.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5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군종의 시간. 말 그대로 하늘 볼 맛이 나는 한주였습니다. 그래, 가을 하늘은 이런 거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금시 초문이다 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혹시라도 너무 바빠서 고개를 한 번 들 여유도 없으셨다면요, 오늘은 꼭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맑고 푸르고 높고 깊은 가을 하늘을 눈에도 마음에도 한번 담아보시길 바랄게요. 9월 12일 군종의 시간 첫 곡입니다. 페퍼톤스 공원여행.

9월 12일 군종의 시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민수입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보기만 해도 참 좋은 계절이죠. 이렇게 좋은 날, 좋은 때를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오늘은 꼭 잊지 마시고 푸른 가을 하늘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군종의 시간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원불교 군종교구와 전국 각 군교당의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 지금 군종은 듣는 것만으로도 흥이 넘치는 군종의 미니콘서트 준비하고 있고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만나보는 마음일지에 이어서 생생한 군교와 뉴스를 전하는 군종 현장 소식까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군중의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노래 듣고 번개교당에 계신 국현수 교무님 만나볼게요. 김현철과 조지가 함께했습니다. 드라이브.

0: 지금 군종은 우리 군종교구의 교무님 목소리로 군교단과 군교구의 소식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번개교당에 계신 국현수 교무님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번개교당에서 교화하고 있는 국현수 교무입니다.
0: 네, 교무님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1월에 인사를 드린 후로는 처음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1: 네,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그동안 지치셨던 분들 모두 한 줄기 바람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번개교당의 소식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1: 네. 지난 7월 31일 번개교당 이동선 용사가 서울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리는 서울 국제 하모니카 페스티벌에서 트레몰로 하모니카 성인 부분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0: 와, 정말 축하한 소식이네요. 네. 우리 국현수 교무님께서도 하모니카 연주로 수상하신 경력이 많으시잖아요.
1: 예.
0: 네네. 혹시 이동선 용사가 교무님께 영향을 받은 걸까요?
1: 네,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동선 용사는 평소에 음악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저의 하모니카 연주를 듣고 하모니카 연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본인의 꾸준한 노력과 연습의 결과로 대회에 참석해 장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0: 와, 교무님께서도 정말 보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네, 혹시 어떤 곡을 연주했는지 대회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1: 네, 참석 공명은 지금은 고인이 된 전설적인 작곡가 겸 가수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로 출전했고요.
0: 네.
1: 화려한 기교보다는 담백하고 진실한 음성으로 심사위원들과 여러 참석자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대회를 참석하면서 많은 어른들에게 관심과 응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저희는 원불교 번개교당이 적힌 응원 피켓을 들고 원불교와 번개교당을 홍보했습니다. 이동선 용사는 앞으로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 위로와 응원이 되는 연주를 하고 싶고 군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용사들에게 음악으로 힘이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0: 네. 와, 그 다짐처럼 응원과 위로가 되는 음악을 앞으로도 네.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다음 소식도 이어서 전해주실까요?
1: 네. 9월 4일 13명의 군기교육대 인원들 번개교당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기교육대는 부대 안에서 사고나 문제를 일으킨 용사들을 계도하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0: 아, 그렇군요. 혹시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실까요?
1: 원불교에서는 첫 번째로 108배를 올린 다음 참회문을 이독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08배는 절을 함으로써 머릿속 번뇌를 가라앉히고 절하는 감각에만 집중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원불교 선요가를 실시한 후 108배를 하게 되면 종교와는 상관없이 용사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뭔가 본인에게 직접 그 108배를 하면서 깨우치는 바가 있었나 보네요.
1: 네.
0: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참회문 독경도 반응이 좋던가요?
1: 예. 절을 열심히 한 후에 경종 명상을 실시하는데 복잡한 생각이 단순해지고 무거웠던 몸이 가볍게 풀렸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0: 네.
1: 이후 다 같이 참회문을 독경하면서 참회란 무엇이고 참회의 원리와 방법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서로 문답을 합니다. 특히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 약간의 냉수만 붓고 밑에서 타는 불은 끓여 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함께 봉독하면서 서로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요. 정가를 이웃치는 사람은 많으나 후가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적다라는 구절을 봉독하면서 이전에 부대에서 행했던 잘못보다 앞으로 부대에 돌아가서 행하게 될지 모르는 잘못들을 경계하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것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0: 네,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 용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1: 네, 세 번째 소식은 도서관 리뉴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 제가 바라본 용사들의 가장 걱정되는 점은 손에서 한시도 스마트폰을 떼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0: 네.
1: 용사들이 스마트폰을 하는 대신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책에는 손대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문자나 텍스트로 된 것보다 영상 미디어에 더 익숙해서 글로만 된 책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사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원복 교수님의 먼 나라 이웃나라를 비롯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문제를 다뤄 만화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퓰리처 상을 수상한 G와 같은 흥미롭고 내용이 좋은 학습 만화 등으로 도서관을 리뉴얼해 많은 용사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0: 네. 와, 독서가 좋다는 건 알지만 사실 습관이 배어있지 않으면 점점 책 읽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교무님의 정성 덕분에 번개교당의 용사분들이 더 군 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 우리 번개교당 도서관 더 자주 찾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부천교당의 50주년 기념 대법회에 다녀오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번개교당이 봉불될 수 있기까지 많은 희사를 해주신 부천교당의 50주년 기념 대법회에 용사 11명과 간부 2명까지 13명의 군인들이 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법회에는 경기 인천교구장님과 군종교구장님을 비롯한 역대 부천교당에서 근무했던 교무님들이 오셨는데 이곳에서 번개교당 용사들은 두 가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0: 네, 어떤 공연이었나요?
1: 지난 서울 국제 하모니카 페스티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이동선 용사의 하모니카 연주와 원불교 군종병 서정원 용사의 기타 연주, 그리고 황지웅 용사의 리듬 악기 트리오로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연주했고 모든 용사와 간부들이 남도현 용사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원불교 성가 17장 우리는 대종사님 해명의 등불을 합창했습니다. 이번 법회를 통해서 용사들은 법회 참석과 공연을 통해 교도님들과 교무님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교당의 역사를 소중히 하며 공도자의 헌신을 기념하는 원불교의 정성에 놀랐다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정말 뜻깊은 자리였을 것 같은데요. 교님께서 이 많은 걸 또 준비하고 지원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1: 아, 예, 아닙니다.
0: 네, 많이 바쁘시겠지만 건강 또 이럴 때 잘 챙기시고요.
1: 예.
0: 네네. 앞으로도 다양한 또 번개교당의 소식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교무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 듣겠습니다.
1: 네, 지난 1월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많은 행사와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해보는 것과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일들을 볼 때면 대종사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스승님들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하나씩 일을 끝내다 보면 아, 나도 원불교 일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구나. 이제 손님이 아닌 주인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뿌듯함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준비하고 실행해서 선진님들이 열어놓으신 길을 착실히 따라가는 후진이 되겠습니다.
0: 네. 항상 군교와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끝으로 교무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교무님 한 곡 골라주실까요?
1: 예,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신청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혐오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하여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 곡을 신청하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요즘 같은 혼란한 시기에 정말 사랑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1: 네.
0: 그 사랑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노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번개교당의 다양한 소식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교무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번개교당에 계신 국현수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신 모든 군장병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WBS 원음방송 군종의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군종의 시간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샵8970번, 우물정 897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원음방송 라디오,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에 1대1 참여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음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군종의 시간 청취자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FM 104.9, 대구 경북 FM 98.3,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 FM 97.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원음방송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신 다음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로로의 노래입니다. 사랑하게 될 거야.

김현종의 미니 콘서트. 우리는 지금 당장 콘서트장에 갈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아낌없이 즐길 수는 있죠. 흥나고 신나는 군종의 미니 콘서트. 지금 바로 즐겨볼게요. 러블리즈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

군 장병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여기는 군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훈련 일지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훈훈한 마음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마음일지.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박준성 교도님의 글 내 안에 빛을 따라 다시 한 걸음 나눠볼게요.

올해 공부 표준은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닌 실천하는 공부를 하자였다. 평상시 나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실수할까 두려웠고 책임지는 일을 부담스러워하며 회피하고는 했다. 그런데 올해 직장에서 원했던 팀으로 이동하고 다닌 지 얼마 안 된 교당에서 부회장도 맡게 됐다. 새로 인연을 맺은 여러 모임에서 수많은 경계를 만나며 더 이상 실천하는 공부를 미룰 수 없겠다. 이제는 정면 돌파할 때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분발심을 내 대종경, 정기일기, 유무념 등 다양한 공부 모임에 참여했다. 그렇게 마음을 세밀히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고 교우들과 회화를 나누며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이 알게 됐다. 하지만 공부가 무색하게도 매일 경계 속에서 쓰러지는 나약한 자신을 마주했다. 회피하지 않고 경계와 맞서며 내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감추고 싶은 부족함과 실수, 마음 깊은 곳에 결핍을 직면해야 하는 고통을 주었다. 그러다 보니 고통과 분노 속에서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하루하루가 흘렀다. 그러다 청년 마음 훈련에 참여하게 됐다. 당시에는 너무 지친 상태라 그저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별 기대 없이 간 훈련에서 큰 에너지를 얻고 돌아왔다. 전두현 교무님께서 주제 강의 때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포기하지 말라고 해준 말씀은 내게 큰 위로와 격려로 다가왔다. 눈물이 많이 났다. 내가 그동안 힘든지도 모르고 버티고 있었구나. 나 자신을 믿어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다. 청년 마음 훈련은 경계에 치여 탈진해 있던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힘을 얻는 계기가 됐다. 특히 같은 단에서 만난 교우들의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모습은 내게 큰 귀감이 됐다. 나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고 그러려면 나부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다짐도 하게 됐다. 훈련이 끝난 뒤부터 나는 잘해내고 싶다는 주착심을 내려놓고 그냥 하기를 유념하며 챙기고 있다. 부족하지만 진솔한 마음으로 노력하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법신불 사하님께서 그 진심에 감흥해주고 계심을 느끼고 있다. 교무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이미 갖춰진 지혜임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며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공부를 해나가고자 한다. 원불교 신문에 실린 박준성 교도님의 글 내 안에 빛을 따라 다시 한 걸음 함께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고 하죠. 오늘 글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그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겠죠. 자, 노래 듣고 군정 현장 소식 전해드릴게요. 여행 스케치의 노래입니다. 다 잘 될 거야.

0: 서울부터 부산까지 곳곳에 생생한 군교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군종 현장 소식. 군종교구 사무국은 부사관학교 충영교당에서 임시교위회 및 출가교육자 협의를 진행하며 부사관을 양성하는 충영교당 특성을 파악하고 각 교당마다 다른 교화의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영교당의 군종병들은 군종 교무님들께 환영의 인사를 전했고 교무님들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청년 교도로서 성장하길 바란다는 응원을 건넸습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 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 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 박람회 질문의 여정. 참가비는 무료고요. 사전 신청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늘 군중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MC 더 맥스의 사랑을 외치다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마음의 중심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1: 충성!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괴로움이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말씀과 함께 성인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시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운전 중 키를 잘못 들었거나 차로를 바꾸려고 다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는데도 못 본 척 계속 밀어붙일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렇게 자신이 어려울 때는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을 야속하게 생각하면서도 다른 차량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모른 척 지나쳐가면서 오히려 눈을 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전 중 행여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나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급가속 급제동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정지하는 앞차를 들이받는 초돌사고가 많습니다. 혼잡한 병목지점이나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너나 없이 서두르다 보면 더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흔히 양보를 하기보다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양보는 나 자신 스스로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조금 양보하고 기다린다 해서 시간적으로 더 큰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디가나 밑자리가 되어 일하라.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1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내 곁에 머물러 주오. 삶이 그대를 힘들게 한다면 내가 그대 편이 되겠소.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0: 오름 씨, 차오름 씨 집에 있어요?
1: 누구세요?
0: 집주인이야.
1: 오름이 없어요.
0: 없다고? 그럼 넌 누구야?

얼음이 어제 안 들어왔어요.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드는 웅덩이에서 울창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노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올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러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르는 물속에 저 올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2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새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종 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 하는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게 되나니라. 정산종사 법어 공도편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원음 방송 안전한 가을 산행 캠페인입니다. 산행하기 좋은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도 늘고 있는데요.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등산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족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자보다는 2인 이상 산행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엔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온차가 심한 가을철에는 방풍 방수 의류를 착용하며 열을 낼 수 있는 고단백, 고열량 식품, 뜨거운 음료 등 비상식량과 나침반,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한 응급약품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행 시 담뱃불 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은 취급하지 않도록 해 산불을 예방합니다. 안전한 가을 산행,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는 곧 길을 이름이니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라 하고 땅이 행하는 것을 지도라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원한을 맺어주고 불평을 갖게 하면 그것이 곧 자기 자신에게 무형한 감옥이 되나니라. 모든 죄의 근본은 오직 마음에 있으니 사소한 일이라도 남에게 척을 걸지 말라. 그것이 모든 악연의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48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덕은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이름이니 하늘이 도를 행하면 하늘의 은혜가 나타나고 땅이 도를 행하면 땅의 은혜가 나타나고 사람이 도를 행하면 사람의 은혜가 나타나서 천만 가지 도를 따라 천만 가지 덕이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장 말씀입니다.

비틀 너는 비틀 이기고 긴밤 남남처럼 비틀 비틀 어색한 몸부림 잘못하면 따돌림 발전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오금자 지금 나랑 놀아보고 들랑 거기 보이는 당신은 오마레이디 나와 춤을 춘 그대는 해피레이디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이요 죽어도 값 없는 죽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양심을 굽혀 형세에 따르는 사람은 혹 자신의 몸 하나는 보호한 듯 하나 도리어 만년의 치욕을 면하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구금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환경 캠페인. 최근 여러 가지 공해 문제로 지구 환경이 비상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폭풍, 폭우, 폭설 같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생활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자연재해는 사람들이 편리를 추구하면서 생기는 병폐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산업사회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대신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는데요. 이제는 자연 그대로 생명력을 존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부모 보은의 결과. 우리가 부모 보은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은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귀히 알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은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옛말에 신원 서판이라 해서 풍채와 언변과 문장과 판단으로 사람의 인격을 논한다 했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이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1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순을 주로 하여 행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9장 말씀입니다.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처마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멍하니 그냥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거는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그쳐도 희금으로 죽죽 간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건지 저거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카락에 거의 닿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뿡 하고 지을 것 같은데 벽장 속 제습제는 벌써 꽉 차 있으나 마나 목이 때려잡다 번진 피가 묻은 거울을 볼 때마다 약간 놀라 제멋대로 구부러진 칫솔 같다 이빨을 닦다 보면은 잇몸에 피가 나게 닦아도 당최 치석은 빠져나올 줄을 몰라 언제 땄는지도 모르는 미지근한 콜라가 담긴 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에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사람들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모든 죄복을 짓는 바. 도인들은 형상 없는 마음에 중점을 두시나 범부들은 직접 현실에 나타나는 것만을 두렵게 아나니라. 그러나 영명한 허공 법계는 형체 없는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까지도 밝히고 보응하는지라. 우리는 몸과 입을 삼갈 것은 물론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더 무섭게 생각하여 언제나 그 나타나기 전을 먼저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품삯은 바로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바로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바로 참해 개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3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3장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여기는 대한민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방송하는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 원음방송은 호출부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 원음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용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늦여름 내내 그렇게 많이 떨구고도 아직 붉은 꽃, 보랏꽃을 달고 있는 배롱나무 뒤편으로 교도님 몇 분이 두 손을 모으고 있네요. 대종사 성탑을 지나 공회당 앞으로 천천히 성지를 걷는 교도님들은 가을의 중앙총부를 온전히 누리는 듯 평화로운 얼굴들입니다. 가을의 성지가 곳곳에서 교도님들을 기다립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한 번쯤 다녀가시면 좋을 듯해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려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해 있는 것만 대중 잡습니다.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니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아홉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봉독해드립니다. 대산종사 법문집 제1집 수신강요 1 29 도가에서 살아나야 할 네 가지 마음. 나날이 신심이 살아나야 할 것이니 진리와 스승과 법에 대한 신심이 살아나야 할 것이요. 나날이 공부심이 살아나야 할 것이니 삼학에 대한 공부심이 살아나야 할 것이요. 나날이 공심이 살아나야 할 것이니 대중에 대한 공심이 살아나야 할 것이요. 나날이 자비심이 살아나야 할 것이니 일체 동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나야 할 것이니라.

신심, 공부심, 공심, 그리고 자비심. 도가에서 살아나야 할 네 가지 마음 늘 염두에 두고 끝없이 연마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파토스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지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버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 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원음방송 TV 예외에 함께하는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계를 대할지라도 신앙하는 공부인이요 수행하는 공부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곳곳이 부처요 일마다 불공하도록 밝혀주신 대종사님 말씀을 받들어 어느 곳 어느 때나 사은님의 은혜 아닌 곳이 없음을 알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실하게 깨달아 보은하며 진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안으로 각자의 공부는 더욱 깊어지고 밖으로 대하는 모든 인연들과는 소통과 화합으로 은혜를 생산하는 참 공부인으로 거듭나기를 서원하오니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지극한 불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35장에서 37장 법어 51쪽에서 5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5. 대산종사 사중보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천지연은 만물에게 응용무념으로 덕을 입혀주신 대시주은이시니 우리도 그 도를 채받아서 무념보시를 하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천지와 합일하여 덕화가 만방에 미칠 것이요. 부모는 우리가 무자력할 때 자력을 얻게 해주신 대자비불이시니 우리도 그 도를 채받아서 무자력한 노약자를 보호하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곧 사생의 부모가 되며 삼세의 대효가 될 것이요. 동포은은 우리에게 자리 이탈로서 대협동이 되었으니 우리도 그 도를 채받아서 서로 돕고 서로 북돋으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내가 곧 사생의 지친이 되어 일체 동포는 자연히 공생 공영할 것이요. 법률은 지공무사한 법도로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우리가 그 도를 채받아서 법규를 잘 지키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바로 법주가 되어 대자유세계가 전개될 것이니라. 3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는 사람은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즐거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은인이라도 원수로 돌려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은혜를 발견하면 천지의 상서로운 기운이 내게로 올 것이요. 은혜라도 원수로 돌려 원수를 발견하면 천지의 나쁜 기운이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므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 할 때 원수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은혜로 알아서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느니라. 3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개인과 인류가 영세토록 다 같이 잘 살아갈 생활표준은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자리 이타에 돌아. 이 표준대로만 살고 보면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일체 동포가 이롭고 현생도 좋고 내생도 좋으리라. 그러나 부득이 자리 이타가 되지 않을 때에는 내가 해를 차지하는 자해 탈의의 도를 실천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불보살의 생활이니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10.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균산 최정풍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법회 오실 때 여러 가지 마음가짐을 하고 오실 텐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회 오실 때 이 생각을 좀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진리를 마주하고 또 진리의 소식을 듣고 이러기 위해서 오지만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되겠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원남교당 대법당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분별들이 잠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생을 돌아보면서 저번 주 법회 때도 제가 그냥 유념 한 것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일생에 해야 될 한 건을 벌써 했다 그랬어요. 한 건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건 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한 건 했냐면 이 생에 어떻게 이렇게 원불교하고 아무 인연도 없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용케 대종사님 법을 만나가지고 그냥 단숨에 대종사님 그 문화에 들어서 이렇게 전무수신을 한 것이 이 생에 저는 한 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한 건은 없어요. 다 나머지는 거기에 딸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하세요? 한 건 하세요. 확실히 한 건 하시면 그 다음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예. 거기 딱 자잘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자잘한 근심이 많다, 천만 경계 때문에 힘들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 한 건을 제대로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동포운에 대한 말씀을 이제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은혜는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 곁에 가득하게 계시고 이 우주에 충만해 있어요. 그거를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이 모르고 살 뿐이에요. 그래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동포은에 대한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금수라는 거는 날짐승, 기어다니는 짐승이 두 가지를 포함한 거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풀과 나무도 없는 거죠.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신앙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딛고 먹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당연히 있는 것이고 고마울 필요가 별로 없고 그것보다 뭔가 특별한 그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종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 자체가 다 당연한 게 아니고 특별한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기도 하시고 처처불상 부처라고도 하신 거예요.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하는데 여기에 가슴이 쿵 하고 울리지 않은 거예요? 은혜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되기 힘든 거예요. 그런 체험들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한 번은 그냥 흔한 밥 한 공기를 먹다가 눈물이 한번 핑 도셔야 됩니다. 그러실 때 있으시죠? 가족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떨 때 눈물이 핑 돌 때 있으시죠? 눈 감으면 좀 이렇게 그 마음이 좀 깨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신앙 체험이다. 밥을 먹으면서 걸어가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이 일상 속에서 은혜를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내 삶이 은혜로 충만할 수 있고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내가 소태산 대종사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제 창경궁을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돼가지고 창경궁을 자주 갑니다. 어제 창경궁 산책을 했는데 꽤 여러 번 제가 창경궁을 갔는데 그 문구는 처음 봤어요. 이 창덕궁으로 넘어가는 계단 옆에 초소가 하나 있는데 그거 뭐라고 써있냐면 다람쥐에게 도토리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다람쥐 생각해서 도토리를 주워가지 말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런 게 동포입니다. 동포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같은 포태다 그렇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 우주라고 하는 천지라고 하는 큰 자궁 포태 안에서 우리가 함께 태어난 그런 사이인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들이 부모님들 뭐라고 옛날에 표현하죠. 요즘 그 단어가 많이 없어졌는데 동기간이다 그래요. 동기간에 우애가 있어야지 동기예요. 같을 동자에 기운기자에 사이간자예요. 이게 뭐예요? 동포운을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거를 정산종사님께서는 삼동윤리에서 동기영재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기 서로 다른 개체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깊이 보면 동기간이다, 동포다. 거기서부터 자각을 해야 왜 대종사님이 동포운을 내주셨는가를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포운의 키워드라고 이 열쇠말은 뭐냐면 그 정전에 많은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핵심 개념이 동포운에서는 자리이타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당신도 이롭고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롭고 서로 이로운 그거를 핵심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인류 역사를 보면 나도 이롭고 너도 이로운 그 지혜로운 답을 찾은 경우가 흔해요? 흔치 않아요? 살다 보면 그 답으로 향하긴 하는데 의식적으로 그 답을 찾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예요? 저 중동에서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죠. 몇 명이 죽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왜 그 전쟁을 시작했는지도 지금 불확실하죠. 근데 비극은 그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어떤 전쟁이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전쟁이에요? 반대죠.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롭고 나도 다치고 피 흘리고 상대방도 다치고 피 흘리는 그런 그 어리석은 일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자리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맞긴 맞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위해서 복무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부정부패를 하거나 또는 괜히 굴종외교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반대말이긴 한데 원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더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우리들의 인심이 좀 더 지혜로워지면 그 말 가지고는 좀 부족한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그런 외교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이 세상에 평화로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에 있어서도 누구하고 이렇게 거래를 할 때 동포운을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꼭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예, 그 지혜로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결정이 그런 은혜로운 결정인지를 꼭 멈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님이 가난해가지고 유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유산이 많으면 어때요? 위태로워요. 동기간의 우애가 깨지기 쉬워요. 왜? 몇 대 몇으로 갈라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법정 상속을 하는데 막내는 찢어지게 가난해. 부모는? 아니, 장남은? 살만해. 그런데 꼭 형이 법정 상속분을 다 가져간다고 해. 그 막내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참, 우리 형은 못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유산 상속할 때 꼭 그렇게 법정 지급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되나? 섭섭한 거예요. 근데 아예 없었으면 어때요? 싸울 일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분배하다가 그런 갈등들이 생기죠. 이 법회 때 이런 예화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동석 씨가 나오는 범죄도시라고 하는 그 깡패영화 같은 거 있어요. 범죄. 근데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악당이 남의 돈을 뺏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버스에서 그 마동석 형사를 마주쳐요. 그러니까 둘이서 싸움을 하기 직전인데, 그 범죄자가 뭐라고 그 형사한테 마지막 거래를 시도하냐면, 이 젊은 분들 다 아실 거예요. 5대5로 나누자. 5대5로 나누자. 그랬더니 그 형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아, 영화를 나만 봤나? 형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가 오야? 5대5로 나누자고 그랬는데 누가 오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네 말은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자, 나도 좋고 너도 좋으니까 5대5로 나누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5대5가 아니에요. 진리 따라 해야지 5대5로 하시면 안 돼. 오늘 소태산 대종사님과 대학로에 가서 피자 한 판을 샀는데 같이 먹어요. 소태산 대종사님이랑. 몇 대 몇으로 먹어야 돼요? 5대5? 대종사님 5, 나도 5? 그때 그때 달라요. 어떨 때는 대종사님이 많이 드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한 조각만 드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세 조각 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이 다른 거예요. 내 앞에 배고픈 건장한 청년이 앉아 있는지, 우리 시타님처럼 한쪽도 다 못 드시는 분이 계신지, 다 다른 거예요.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 가서 피자 드실 때 어떤 생각 하시면 돼요? 대종사님이랑 내가 피자를 먹으면 누가 오냐? 대종사님 몇 쪽이고 나는 몇 쪽이냐? 내가 뭐 회사에서 무슨 경영을 하는데 이렇게 협상을 할 때 내가 5냐? 내가 3이냐? 내가 7이냐? 이거를 그때그때 온전한 생각으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그 결과가 서로 은혜롭게 그렇게 취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라고 자리 이탈하는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만 이로운 삶이 좋을 것 같죠? 오래 못 가요. 그것도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 불행한 길로 간다. 이거 왜 그래요? 이 밑바닥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의 이치가 호리도 틀림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만 내 것만 그 다글심 가지고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정말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서로 좋은 길을 잘 찾는 것이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새로운 문명으로 도학과 과학이 이렇게 잘 조화된 참문명 세계로 가면 이런 것들이 초월되지 않을까, 대종사님이 꿈꾸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자리 입타여야 해요? 이 자타가 둘인데 왜 양쪽을 똑같이 이롭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그런 것이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원불교는 늘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자타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보시기에 동기간에 재산 갖고 싸우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기에는 동기간들이 하나예요. 둘이 아니라. 그런데 그 형제들은 내가 어떻다, 네가 어떻다, 그거를 아웅다웅해서 가르고 찢어지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다투고. 원래 자타가 없기 때문에 자리 이탄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제가 공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이 동포원을 잘 실천하면 개인과 개인끼리 뭘 해요? 사랑할 것이요. 대종사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교전에 몇 번 쓰셨어요. 흔치 않은데 여기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한다고 그래요. 사이가 좋아요.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한다고 표현했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얘기들이 참 많이 들어가세요. 사랑, 침묵, 상통, 평화. 그래서 이상세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동포원이라는 내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동포원을 만약에 실천하지 않고 배은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더 이제 자세히 하기로 하고, 개인과 개인끼리 아까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배은을 하면 싸운다고 그랬어요. 가정과 가정끼리 침묵하는 게 아니라 혐극한다고 했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이가 벌어지고, 사회와 사회끼리도 상통하는 게 아니라 반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견해로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미워하잖아요. 더 미워지면 어때요? 상대방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큰일 난 일이에요. 그리고 국가끼리는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은혜의 소식을 아직 우리들이 덜 깨달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리 이탈하는 말은 대개는 이기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기적인 것의 반대는 뭐죠? 이타적이다 그러잖아요. 대개 세상 사람들은 그 두 가지로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묘하게 대종사님은 사전에 없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자리 있다. 그런데 그래, 나도 이렇고 너도 이러면 좋지. 좋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빵을 먹는 게 나한테 이로워요, 이롭지 않아요? 이로워요? 뭔 빵인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가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나한테 이로워요, 해로워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설교 석상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만한 얘기예요. 나한테 이로운 일을 하라고 지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설교 안 해도, 대종사님 말씀 소개 안 해도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나한테 이롭게 하려고. 그쵸? 근데 한번 더 여쭤볼게요. 전부 다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사는데 그 결과는 어때요? 자신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영원히 나를 위하는 길이고 내가 행복한 길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확신할 수 있어요?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원불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인과의 이치를 요달한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만이 내가 지금 이 밥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인간관계를 지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끔찍히 사랑해서 자식을 위한다고 온갖 정성을 하지만 그 온갖 정성 때문에 아이들이 멍들잖아요. 이 세상은 가만히 놔둬도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반대인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과의 이치를 알아야죠.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걸 쉽게 표현하시려고 천지부모 동포 법률론을 내어주셨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길이. 왜? 마음 공부로, 아까 교리 실천담 하셨지만 마음 공부로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의 힘을 갖춰야 그 길이

0: 쉬워 보여요. 그렇지만 내 일상생활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심신작용 하나하나가 정말 나한테 이로운 것인지, 또 내 가족한테 이로운 것인지, 상대방한테 이로운 것인지가 결코 쉽지 않다.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 대종사님이 이 세상에 광대무량한 낙원을 만드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총부에서 잠깐 방을 떠나실 때 그 문갑에 자물쇠를 꼭 채우셨다는 거예요. 대종사님 죄송합니다. 대종사님 좀 이렇게 좁으신 것 같아 사람이. 그쵸? 아니 이 주세부께서 그 문갑에 뭐 얼마나 대단한 게 들었다고 그렇게 꼭 외출할 때마다 문갑에다가 자물쇠까지 채우셔요. 그 방에 제가 있었으면 뭐예요?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대종사님은 최종 풍경을 저렇게 못 믿어가지고 어? 문갑에다가 자물쇠를 저렇게 매번 채우시는구나. 이게 지금 만들어낸 얘기예요? 대종경 70분 17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방어공사 할 때도 애써서 그렇게 했는데 부호가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냥 아 형편이 그러면 그냥 줘버리자. 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니까. 그 엄동설 안에 스페인 독감을 뚫고 그 어려운 방어공사를 했는데 놀 때는 뭐예요? 그냥 확 흔적도 없이 놓으시는 거예요. 그 피자를 드실 때 어떨 땐 반쪽까지 계산하시다가 어떨 땐 뭐예요? 한 판 다 줘라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이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래요?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라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기분 따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꼭 그럴만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도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그게 뭐예요? 5대5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대와 나 사이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상대방도 가장 좋고 최종 분규모한테도 가장 좋은 자리 이탈의 길은 뭐예요?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을 볼 것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피곤하면 그냥 5대5로 갑시다.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좀 허비 되겠죠. 이 세상은 이미 은혜 세상입니다. 우리 부처님 오신 날도 부처님은 이미 오셔 계시죠. 예. 주세불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 공부 잘해서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느끼고 또 감사 보훈을 한다면 정말로 우리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두가 은혜로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자 드실 때마다 대종사님 생각하시고 자리타도 생각하시고 오데오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 방송 1호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나무가 마르지 않듯이 현재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 용성에 복덕의 종자가 박혀 있어야 그 복락이 유효하나니 자기 마음에 어떠한 싹이 트고 있는가를 늘 살피어 좋은 싹을 기르기에 힘을 쓰라. 복덕의 종자, 복덕의 싹은 곧 신심과 공심과 자비심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0: 요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7: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8: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이사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단의 최고의 종지인 일원장 진리를 진공묘의 조화와 무시 광급의 은연자제한다 하는 그 두 이제 그 큰 진리의 덩치가 있는데 지금 시간은 진공묘의 조화 그리고 다음 시간은 그 무시 광급의 은연자제하는 진리의 정체성 그 두 가지를 놓고 인사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그럼, 합니다.
2: 예.
1: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진공묘의 조화를 저희들이 쉽고 아 그렇구나 하는 그런 대목을 말씀을 좀 받들고자 합니다.
2: 그 진리는 어렵게 말하기가 쉬워요.
1: 그렇습니다.
2: 쉽게 말하기 어렵고 오늘 주사님이 오늘 핵심을 딱 찔러가지고 쉽게 말하라고 하니까 어려워지네요.
1: 네. 아, 그래.
2: 평의 간명이 중요하죠. 정확.
1: 네.
2: 진리는 배우는 사람으로서 그 교법을 정확하게 배워야 되고, 간명하게 요약할 줄 알아야 되고, 쉽게 해설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대종사님 후계자예요.
1: 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2: 예. 그 법도를 잘 알아서 우리가 후인으로서 후인의 도리를 다 해야 되는데, 본래 소태산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그 대각을 이루신 경지를 일원상이라고 하셨지 않았어요?
1: 네, 네.
2: 이 일원상에 대한 해설이에요.
1: 네.
2: 진공묘유가.
1: 네, 네.
2: 대종경 그 7장인가에 있을 거예요.
1: 네, 네.
2: 일원상의 진리를 요약하면.
1: 네.
2: 간단히 줄이면.
1: 예.
2: 공원정이라.
1: 예.
2: 그 말씀이 나오고.
1: 네, 그 말씀, 네, 나옵니다. 네.
2: 진리, 내역을 말하면.
1: 네.
2: 곧 사은인이라 그 말씀이 네. 또 나와요.
1: 네, 네.
2: 그 공원정.
1: 네.
2: 그 일원상을 진리적으로 지금 설명하신 말씀이거든요.
1: 네.
2: 일원상이라고만 하면 이 상으로만 알지 네. 내용을 모르잖아요.
1: 네. 네.
2: 진리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공원정, 공, 빈 것, 원, 광명한 것,
1: 네.
2: 정, 은혜롭고 의로운 것,
1: 네.
2: 이렇게 탁 정의를 내리셨거든요.
1: 네.
2: 그와 같이 공원정이라고 밝히신 내용과 같이 진공묘유.
1: 네.
2: 같은 말씀이에요.
1: 아, 네.
2: 진공묘유. 그래서 이론상 진리 제일 끝에 진공묘유의 진리는
1: 네.
2: 이 말씀은 이론상의 진리는 그 말씀이거든요.
1: 네.
2: 진공묘유의 진리는 이렇게 딱 끊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1: 예.
2: 그 우리 도리를 잘 깨달아야 되고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진공묘유는 우주적 진리고 공정영지는 영성적인 생명을 위한 교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 네.
2: 이론상의 진리가 본래 진공묘유 공정영지로 되어 있어요.
1: 네.
2: 진공묘유 속에 공정영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고
1: 예.
2: 공정영지의 진리 속에 진공묘유가 포함되어 있고
1: 네.
2: 같이 병존하는 뜻이지
1: 예.
2: 결코 무정물인 대자연의 진리는 진공묘유고
1: 네.
2: 유정물인 생명의 원리는 공정영지다 이렇게 예. 보면 틀리다 말씀이죠.
1: 예. 예. 네.
2: 본래 우리 불교 교법은
1: 예.
2: 둘로 나누면 안 돼요.
1: 네.
2: 무엇이든지 둘을 하나로 합해야지.
1: 네.
2: 그게 분리문의 도리거든요.
1: 네. 분리문.
2: 불교 교인은 둘이에요. 하나는 일체유심조, 하나는 불이문. 그 두 가지 이치만 요다라면 불교의 대체적인 대의를 깨친 분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2: 그때 진공묘유 공정영지 또 있어요.
1: 네.
2: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망구족 지공무사.
1: 예, 원망구족
2: 지공무사. 아, 참 좋은 네. 말씀이거든요. 네. 원망구족 지공무사.
1: 네. 일원장 법어에
2: 나옵니다.
1: 네, 나옵니다.
2: 나옵니다.
1: 네.
2: 예.
1: 네.
2: 그 원망구족 지공무사가 일원상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1: 예.
2: 이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체득해서 오늘 드리고자 하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 네.
2: 그 공헌정, 진공묘유,
1: 네.
2: 공정정지,
1: 네.
2: 원망부족 지공무사
1: 네.
2: 이 여러 가지 이론상을 상징한 말씀이
1: 예.
2: 같은 내용의 말씀이다
1: 네.
2: 하는 것을 우선 전제하고
1: 네.
2: 자기 마음 가운데 틀리다 하면은 좀 더 공부를 해야 돼.
1: 아.
2: 공부를 해서
1: 네, 네.
2: 아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로 회통한 정산종사께서 그래도 말씀하셨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주세불성자가 되신 것은 이론상의 진리를 진리, 신앙, 수행, 삼자를 회통하신 것이다.
1: 네.
2: 그래 주세불이 되셨다 그랬거든요.
1: 네네.
2: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아, 될 거예요. 진공묘 한다고 해서 진공묘만 딱 띄어서 하지 말고 항상 이론상 이론상의 광명과 위력을 항상 뒤에 두고
1: 아, 네.
2: 항상 같이 하면서
1: 네.
2: 이 진공묘유 그 간단한 용어를
1: 네.
2: 우리가 이해하면 그 뜻이 원만히 통달될 줄로 그렇게 믿어요.
1: 네. 그렇다면 저희 대중이 저희 대중이 공정경제 경지를 느끼려면 이제 선을 통해서 느끼거나 여러 방법이 있는데 어떤 수행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어떤 그 대소사관에 이렇게 좀 마음이 거슬린다든가 무슨 일이 좀 있으면 공적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2: 그렇죠.
1: 그래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뭐 정한다기보다는 숨을 크게 쉬면서 하나, 진공 자리에 들자. 둘, 진공 자리에 들자. 아까 열을 하다가 조금 미진하면 스물. 스물 하다가 미진하면 삼십.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막 활용을 해보니까.
2: 아, 잘하셨어요.
1: 활용을 하다 보니까, 아, 공적한 가운데 신비로운 영지라고 하는 것도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그 길잡이가 조금씩 되는 듯한 느낌을 조금씩 받고는 있는데.
2: 야, 그렇죠.
1: 아직 이제 초입이라. 대중들이 이제 그 공정한 그 심경을 갖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혹시 추천해 주실 것들이 좀 있으면.
2: 우리 불교 교인은 본래
1: 네, 네.
2: 자력으로 푸는 열쇠예요.
1: 네.
2: 의단으로 풀어내는 것이 교법 주지거든요.
1: 네네. 네.
2: 전통 불교에서는 이목고.
1: 네, 이목고.
2: 그거를 아주 그냥 교의로 삼는 그 종파도 있어요. 본래 소태산 부처님께서 불교 하면 금강경이다.
1: 예.
2: 그 금강경을 좀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불갑사에 가서 금강경을 가져와서 만나셨다고요.
1: 네.
2: 그 금강경의 내용을 추격하면.
1: 네.
2: 반야심경이거든요.
1: 예.
2: 반야심경이 금강경을 요약한 경이에요.
1: 네.
2: 그러면 반야심경의 경위를 추격하면 무엇이냐? 공이거든요.
1: 네.
2: 불과 공사상. 공사상으로 반야심경이 됐어요. 그래 그 공을 잘못 이해해야 하면 공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1: 네.
2: 그게 잘못된 거예요.
1: 그런 경우가 많은 경우.
2: 많죠. 많고 말고요.
1: 네, 있습니다.
2: 참으로 공의 진경에 들면
1: 네.
2: 그렇지 않아요. 공의 진경에 들면 그것이 바로 빛이거든요.
1: 네.
2: 광명이에요. 근데 어째 공에 빠집니까? 공에 잘못 들어간 거예요.
1: 네.
2: 허상으로,
1: 네.
2: 논리로
1: 네.
2: 공을 익혔기 때문에
1: 네.
2: 그렇게 공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1: 네.
2: 진정으로 공심, 마음을 빈
1: 네.
2: 공에 돌아가면 광명이 발현되어서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공은 광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공은 공적 영지다 그 말씀이에요.
1: 네네.
2: 진공은 공적하고 같은 뜻이죠.
1: 네.
2: 영지는 같은 붙은 말이에요.
1: 네,
2: 영지,
1: 근데,
2: 광명.
1: 네네. 네,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상을 이해할 때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참진자를 앞에 붙인 거예요.
1: 네.
2: 진공, 공에 빠지지 말아라. 참된 공을 깨달으라. 그래서 진공 그런 거예요.
1: 아, 네.
2: 진공. 그리고 공에 빠져버리면 이건 참 무례한 사람 돼버리죠.
1: 네.
2: 그야말로 이 인도 정의를 무시해버리고
1: 네.
2: 오, 사람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로구나.
1: 예.
2: 이렇게 무상주의죠. 근데 그렇지 아니오고
1: 네.
2: 불법은 인간을 위한 것이 불법이지
1: 네.
2: 무료한 허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것이 불법이 아니잖아요.
1: 네.
2: 본래.
1: 네.
2: 그러니까 진공을 깨닫게 되면 하하 이것이 묘유로구나. 진공이 곧 묘유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앞에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진정한 공에 들면 무의와로 광명이 발현되어가지고 빛이 나거든요.
1: 네.
2: 그 눈빛에 빛이 나고 얼굴에 빛이 나고 그 행동에 빛이 나고 이렇게 광명이 발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참 행복자지요. 진공묘유를 각득해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참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자죠. 공을 진경으로 사무쳐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거듭나는 그럼으로써 묘유로 다시 탄생하는 것이거든요. 진공에 들어보니 아 진공이 바로 묘유로구나. 내가 묘유 세상에서 진공을 실행하는 것이 참다운 불자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 신법이나 행동이나 생활이 그냥 묻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참 진정한 불자지요.
1: 네.
2: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적을 마음에 비추어서 공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번뇌가 사라져버리는 마음의 무명이 사라져버리는
1: 네.
2: 그걸 공적이라 그러거든요.
1: 네, 네.
2: 어떤 그 불주자 한 분이 불교를 오랫동안 신봉해서 그 절에서는 유명한 불자가 됐어요. 그러던 분이 원불교로 오신 분이 있어요.
1: 아, 네. 네.
2: 근데 그분이 원불교에 와서 아주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절을 방문해 오셨어요? 방문해 오셔서. 조용한 경지에 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요. 고요한 경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어요. 고요한 경지가 무엇입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빛이다.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1: 빛이다.
2: 그것이 빛이다.
1: 네.
2: 그런데 진공과 공적은 같은 건데 같은 건데
1: 네, 네, 네.
2: 영어로 말하면 뉘앙스라고 그러죠.
1: 네.
2: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네. 듯 같다.
1: 네, 네.
2: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계에서 무명을 지우고 광명한 경지에 오르려면 공적,
1: 예.
2: 고요하고 비어라. 이걸 주제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 네.
2: 만상만유를 볼 때 태양을 보고 초목을 보고 미물을 보고 산하를 볼 때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그런 자연현상을 볼 때 아 이것이 실상인 것 같으면서도 텅 비고 허상이고
1: 네.
2: 허상 같으면서도 실상이로구나. 이 깨달음.
1: 텅 비고 가득 찼다는 말 같이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2: 그 말씀이죠.
1: 텅 비고 가득 찼다.
2: 주사님이 장구를 잘 쳐. 장구를 잘 쳐야 흥이 나.
1: 네네.
2: 나는 항상 주사님 턱을 보고
1: 아이고.
2: 턱을 본다고 하는 사람이요. 이 자연현상 바람 휘 부는 바람
1: 네.
2: 꽃이 피는 그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 태양이 동천에 딱 솟을 때 그
1: 네.
2: 광명 이런 현상을 볼 때 참 진공묘 공정영지의 우리 소태산 부처님의 말씀을 잘 뇌리에 새겨서 그런 참된 경지에 한번 사무쳐보는
1: 네.
2: 그런 공부를 잘 익히게 간다면 대중사님 닮은 분이 되겠죠.
1: 그렇다면
2: 예.
1: 진공을 체험하지 못한 자 불지를 출발하지 못했노라.
2: 오. 그러니까
1: 네.
2: 오늘 그 주제가 진공매우 공정영지지만은 이 도리를 모르고
1: 네.
2: 불도를 닦는다는 것은
1: 네.
2: 허수아비죠.
1: 차단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2: 아,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 총부의 상주선언이 있잖아요.
1: 네네.
2: 그 상주선언에서 저보고 강의를 하라고 몇 년 전부터 부탁을 해서 몇 년 해왔어요.
1: 네.
2: 해왔는데 이번에도 나는 이론상을 가지고 강의를 하란다 그랬는데 이론상의 진리라고만 하지 말고 선각자와 이론상의 진리라고 그래라 그랬어요.
1: 네.
2: 제목을. 그러니까 그 부원장님이 뭐라고 하는 거지? 선각자는 대종사님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지 않다. 선각자라는 말은 소태산 부처님이 벌써 말씀하셨다. 하나하나 먼저 깨닫는 사람. 하나하나 먼저 깨닫는 사람을 선각자라 이르셨다.
1: 선지식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네. 선지식이 선각자예요.
1: 네네.
2: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보자부터
1: 네.
2: 원불교에 처음 들어온 분에게 진공묘유 진리를 설하면 아이고 어려워할 것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2: 근데 그 처음 들어온 분에게 진공배우 진리를 설할 수 있는
1: 네.
2: 아주 쉽게 감동할 거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교화자가 갖춰야 돼요.
1: 그렇습니다.
2: 어떻게 하면 진공배우 진리를 예. 저 초입자에게
1: 네네.
2: 알기 쉽게 설득력 있게
1: 네네.
2: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해야 된다 말씀이죠.
1: 좋은 말씀이십니다.
2: 그럼요. 네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네. 교화에 실패해요.
1: 예. 그리고 첫 장에 나오는 교리도에도 교리도에도 진공묘유의 수행문, 인가봉의 신학문 그렇게 대 타이틀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2: 그렇죠.
1: 진공묘유의 수행문이면 이 진공묘유를 일단 내 손으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2: 그건 그만한 거예요.
1: 그 단어 자체가 이 법문 단어 자체가 어렵다고 그래서
2: 아 그러면요.
1: 진공을 다 이렇게 선반에 놓고 사는 형편인지 진공에 대한 체험을 내가 해보겠다고 죽자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다 이겁니다.
2: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진공묘유의 수행문 하듯이 오늘 말씀대로 가장 초입자에게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게.
2: 아, 그렇습니다.
1: 그런 게 참 좋은 말씀 같습니다.
2: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마음에 비유한다면은 허공에 바람이 있는 것과 같아요.
1: 네.
2: 허공은 텅 비었잖아요.
1: 예.
2: 비었어요. 텅 비었기 때문에 1월 광명이 여기까지 빛이 오지요. 텅 비었기 때문에. 근데 텅 빈 허공에서
1: 네.
2: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휙 불거든요. 네. 무이화로. 그러지 않아요? 그게 우리 정신의 세계하고 같아요. 정신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합니까? 우리 정신은요, 항상 비어 있어요.
1: 네.
2: 생각하니까 생각으로 가득 찬 것 같지?
1: 네.
2: 그렇지만 사실은 비어 있어요.
1: 네.
2: 그런데 비어 있다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비고 그러는 작용을 하는데 연속작용을 하는데
1: 네.
2: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만을 정신으로 알고 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1: 네.
2: 생각하는 갈대 철학자가 말하듯이
1: 네.
2: 생각하는 것만을 나라고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수도자가 문명을 가지고 본회를 가셔서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1: 네.
2: 빈 것으로 꽉 차버리느냐?
1: 예.
2: 그것이 아니고 허공에 바람이 일듯이 무의와 거기서 무의와라는 말이 나왔어요.
1: 네.
2: 무의와 함의 없이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저절로 마음이 일어난다.
1: 네.
2: 무의와 자동적으로 무의와의 말이 다 끝난 말이지만 거기다는 자동적으로 말을 붙여거든. 자동적으로 네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심 한 생각이 일어난다 말씀이죠. 생심 네. 마음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죠.
1: 음악의 출발도 무음에서 시작하거든요.
2: 그렇죠.
1: 미술의 출발도 텅 빈 캠퍼스에 시작하고.
2: 맞아, 맞아요.
1: 네, 네, 네.
2: 아이고, 장부를 자친다고 내가 그러지 않았어.
1: 그러니까, 텅 빔을 인식하고, 텅 빔을 내가 잡을 수 있어야 바른 생각이 나오고 바른 추세가 나온다.
2: 아, 그러면요. 네네네. 출발점이. 네네. 그러므로 그것을 본회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대중은 생각하는 것을 본회로 생각하는데 네. 생각하는 것을 본회로 생각하면 참된 불자가 아니에요. 예, 예. 그 대명사님에서는 수양을 할 때에는 일심을 양성하고 예, 예. 행동을 할 때에는 생활을 할 때에는 정의를 양성하라. 네. 표준을 딱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1: 네, 네.
2: 정의와 일심이 둘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이 진공묘유 지지가 그것이에요.
1: 네.
2: 진공은 일심이고 네. 정의는 묘이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항상 둘 아닌 교법에 의해서 설하신 그 부처님 말씀 우리가 잘 명심해서 오늘 진공묘유 참 잘하셨어요. 오늘 진공묘유는 절대로 어려운 교법이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2: 예, 초입자부터
1: 그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자꾸 멀어지니까.
2: 그러면요.
1: 가깝게 좀 잡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자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2: 예, 그러면요. 초입자부터 진공묘유 교법을 가르쳐야 하고
1: 네.
2: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표준해서 마음 가운데 원불교인이라면
1: 예.
2: 진공묘유 정도는 마음을 표준으로 세우고 살아야 한다. 초입자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다.
1: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중학교에서 말씀하시기를 진공묘유 수행문이란 말이에요.
2: 그렇죠.
1: 네. 누구나 처음에 잡아야.
2: 그렇습니다.
1: 그리고 그걸 놀놀하게 그것을 만들어야 거기가 이제 묘유가.
2: 아, 그럼요.
1: 네네. 즉 정의가 이제 생하고.
2: 네.
1: 업을 줄일 수 있고. 다들 그 뭐 연결되더라고요.
2: 아, 그럼요.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1: 네.
2: 그리고 천하 만무로 변화되는 실태를 보고 아 저것이 지금은 일어나 조금 있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 진리 우리 원론도래도 같이 할 식사 같이 하고 대담을 같이 하고 원론이 원론이 뭐고 서로 존경하고 살지만 금방 열반하지 않아요.
1: 네
2: 그렇잖아요. 금방 열반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학과 동창생이 남자부에서 한 번도 없다니까요. 다 돌아가셔버리고 이런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물 천지 만물을 볼 때 이런 그 진공묘유 도리를 잘 이해해서 지금은 이렇지만은 저 때는 저렇구나 이 묘법 이것이 지금과 저 때는 찰나가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변화를 준다 이 말이죠.
1: 네.
2: 이게 변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변하는 이치거든요.
1: 네.
2: 찰나간에 변해버려요. 저 지금 조정중이가 여기 있지만 지금 조정중이는 1초 후에 조정중은 아니거든요.
1: 네.
2: 변해버리죠. 네.
1: 찰나찰나 변해.
2: 그러면요. 그러니까 빈 것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빈 거란 말씀이죠. 공은 뭐냐? 변한다 그 말이에요. 실상이 아니다. 비어버린다. 그건 찰나 간에 있는 것이지, 그건 너의 착각이지,
1: 네.
2: 그건 공한 것이다. 아, 그러면 우주 천지 만물을 세울 때 이건 공한 거다. 딱 그런 견해를 가져야지요. 그러나 우주 천지 만물이 변하기는 변했지만은 실상이다. 이렇게. 둘이 아니다.
1: 네.
2: 이렇게 보는 견해.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 철학이죠.
1: 네.
2: 이런 그 종교적 진리관, 철학적 그런 박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법을 이해하고 실행하면
1: 네.
2: 그게 행복이죠. 그런 행복이 어디 있어요?
1: 오늘 그 인사님 진공묘유를 봤다 보니까 영국의 그 유명한 과학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마이클 페르데이라는 사람이 저녁에 캄캄한 저녁에 촛불이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빛을 발하느냐.
2: 그러죠.
1: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도 촛불이 있어야만 다이아몬드의 빛을 발할 수 있다.
2: 좋은 의견이에요.
1: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그 촛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진공묘유의 조화인과 같아요. 왜냐하면 진공의 촛불 그게 이제 다른 데를 비칠 때 모든 사람들이 빛을 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진공묘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2: 그런 의미도 있고
1: 네네네.
2: 그런 의미는 태양이 있으므로 만물이 성장한다. 네. 그런 의미가 통하죠.
1: 네, 네.
2: 근데 그거는 상대적인 설법이에요.
1: 네.
2: 상대적 세계에서 통해요. 근데 그것을
1: 네.
2: 촛불 하나만 두고 설명을 딱 끝내야 해요.
1: 네.
2: 촛불과 다이아몬드를 비교급으로 놓고 설명해도 그것도 맞지만은
1: 네, 네.
2: 촛불 하나만 갖고도
1: 네.
2: 그 설명을 딱 끝내야
1: 예.
2: 만유법이 되는 거죠.
1: 네, 촛불 자체도 광명.
2: 아, 그러면요.
1: 네, 네, 네, 네.
2: 촛불 그 자체에도 진공, 묘유, 공정영지 진리가 다 들어있다
1: 네.
2: 말씀이죠.
1: 네, 네, 네, 네.
2: 그러니까 요달하면 참 공부하는데 큰 기초를 마련했죠.
1: 진공, 네. 묘유를 취득하기 시작하면 그때 부처님의 자격을 얻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2: 어, 그러죠. 자격증을 좀 얻어.
1: 자격증을 네. 오늘 말씀에 진공묘유의 조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2: 예.
1: 다음 시간에는 무시광급의 은연자제한다는 그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받들겠습니다.
2: 그러신가요?
1: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3: WBS 원음 방송입니다. 함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4: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글었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이사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일원상 진리 최고, 우리 교단의 최고의 길지인 일원상 진리의 무수강급 은연자재. 참 그 크나큰 그 진리한 그런 말씀을 인사님께 받들고자 하는 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 좋은 생각이에요.
1: 네네네.
2: 종교는 다 같지만은
1: 네.
2: 타력을 위주로 하는 종교하고
1: 네.
2: 자력을 본위로 하는 종교하고 다르죠.
1: 네.
2: 구경체는 같은 것이지만은 타력을 본위로 하는 종교와 자력을 본위로 하는 종교가 다른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하고 불교의 차이를 두고 대개 말을 해요.
1: 네, 그렇습니다.
2: 불교는 자력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지요. 자력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1: 예.
2: 불교예요.
1: 예.
2: 그런데 음은
1: 네.
2: 이것은 자력을 종교로 본위로 하는 종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1: 그렇습니다.
2: 기본입니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2: 안으로부터 출발하는
1: 네.
2: 나로부터 출발하는
1: 네.
2: 이것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건데 법 이전에
1: 네.
2: 형상 없는 일원상의 법이 있었다 말씀이죠. 일원상의
1: 예.
2: 진리.
1: 예.
2: 그 진리는 형상이 없어요. 글로 되지 않고 말로 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형상 없는 진리는. 그 형상 없는 진리에 대해서 의단을 갖는 거, 그것이 수행자의 가장 근본이에요. 내 마음은 법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형상 없는 내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의단.
1: 네.
2: 이것이 선을 통해서도 마음을 비우고 공적한 그 마음자리를 잘 지켜서 오래오래 속달하면
1: 예.
2: 오래오래 속달하는 데 참 묘미가 있거든요. 오래오래 속달하면 나도 모르는
1: 예.
2: 아주 불가사의한 그런 깨침이 있게 되거든요. 깨침이 있게 돼요. 그런 그 도미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인데 형상 없는 자리, 형상 없는 마음 자리, 형상 없는 진리 자리, 그 자리를 잘 의단을 가지고 마음으로 공부하고 또 이렇게 굴려. 야, 퇴바퀴 굴리듯이 굴려봐. 그걸 관조라고 그러죠.
1: 네.
2: 관조. 그거를 현대 사람들은 명상이라고 그래요. 명상이 무엇입니까? 형상 없는 자리를 두들기라 이 말이에요. 형상 있는 사물의 세계에서만 살지 말고 자꾸 일어나는 마음의 세계에서만 살지 말고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현상을 다 무시해버리고 텅 빈 자리에서 명상하라. 그게 뭡니까? 형상 없는 진리 자리, 형상 없는 마음 자리를 두들겨보라 그 말이거든요.
1: 네.
2: 그게 명상인데 그 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의라는 것은 첫째 의심이 형상 없는 자리에 대한 의심이에요.
1: 네.
2: 그런데 믿음을 권장하거든요.
1: 예.
2: 이게 믿음은 참 숭고한 것이지만은
1: 네.
2: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거든요.
1: 네.
2: 이걸 타파한 거예요.
1: 정산중 목사님께 법문에 딱 그러면, 말씀해 주셨습니다.
2: 그러면요.
1: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다.
2: 그러면요. 네. 모르고 믿어요. 그런데 네.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에서는요.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1: 그렇죠.
2: 그러니까 네. 미신에 흐를 수가 있고 맹신에 흐를 수가 있고
1: 네.
2: 그렇게 되면 사회 질서가 문란해져요.
1: 그렇습니다. 어?
2: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에 푹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푹 빠져버리면 배타심이 있어요.
1: 예.
2: 배타심이 있어요. 불교를 수용할 줄을 몰라요.
1: 네.
2: 타종교를 수용할 줄을 몰라요.
1: 네, 네.
2: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본래 성현의 말씀은 배타를 긍정거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의 진리를 설명하신 것이 성현이신데 둘로 나누고 배타성을 가진다면 안 되죠. 신이 강인하려면 배타성이 강해지면 진정한 신이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네.
2: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의, 그 형상 없는 자리를 의단을 가지고, 의단을 가지고 탁 굶굴리고 연마하고, 그래서 탁 푸는, 오래오래 굴리면요, 풀어져요. 저도 지금 나이가 89라니까요. 지금 이제 90이에요, 이제. 음력설수에서 이제 90이 됐어요.
1: 지금 그러니까, 백세 장수 시대입니다.
2: 그러니까는 나도 안심하고 살아요. 백세 장수라니까 그런지 그렇게 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니? 잊어버려요. 라고 아, 내가 모르겠어.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오래오래 생각하면 탁 생각나요. 예? 그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겠는데 성 이름이 탁 나타나 버린다니까요. 저 생각도 않은 이름이 탁 나타나요. 그리고 그 그때 그 상황이 아 그거지 생각이 나요. 올해 또 굶굴리면 멋이지 탁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의단이 그런 역할을 해요. 의단이 마음 가운데 이 무엇인가 하고 네. 초점을 맞춰서 그걸 해결하려고 오래도록 숙달해서 깊은 경지에 이르면 깊은 경지에 이르면 불가사의거든요. 야. 불가사의의 아르마리가 딱 나타난다 말이죠. 그것이에요. 의단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네.
1: 그래서 이제 무시관급에 대한 말씀.
2: 아, 무시관급.
1: 네, 무시. 네.
2: 오늘 할 얘기가 많네.
1: 네, 그렇습니다.
2: 무시관급. 그 시작도 없다 한 말씀 무시 네. 시작이 없고 광겁 광겁은 겁이 없다 그 말하죠
1: 광겁 시간도 없고 겁도
2: 오 불가에서 말하는 겁이 네, 네. 광겁 네. 말은 무겁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무시 광겁 말만 바꿨지 광으로 네. 바꿨지 똑같은 뜻이에요 시작도 없고 겁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1: 네.
2: 태종사님께서요, 네. 설법에 올라가시면은, 뒤에서 말이에요, 누군가가, 오늘 종사님, 그때는 종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종사님, 부항한 말씀 또 하시겠네. 그랬네요. 수근거리는 말로, 오늘 또 무슨 부항한 말씀 하시냐고. 그랬다고, 전해주는 말로, 그래, 전해주는 말로, 나도 좀 오래 살아서 옛날 얘기 많이 듣거든요.
1: 네, 네.
2: 그런 편인데 그렇게 크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가에서는 무시관급이에요. 시간을 지금 우리 현대인은 바빠서 못 살고 다 그러죠. 생각이 다 밉쳐서 못 오고 그런 세상을 살지만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삶이라고 하는 것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시간을 없는 거다. 시간을 아, 없는 거다.
1: 시간을 없는 거다.
2: 세계가 내가 여기 있으므로 한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그러지만은 장소가 따로 없는 거다. 시간과 처소가 없다. 따로 없다. 현재, 과거, 미래 시간이 없다. 우리 불교는 본래 지금을 가장 중요시하는 종교예요. 그 스님들은요, 스님으로 들어오면 너 과거에 뭐 해서 안 물어본대요. 안 물어봐. 그러니까 현재를 중요시하는 것이죠, 불교는. 현재 네가 마음이 어떠냐. 현재 네 마음의 형상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가. 어?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고, 또, 너가 허공에 바람이 일듯이 한 마음을 일으켜서 말을 하는데, 행동을 하는데, 무엇을 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현재 무슨 생각을 갖느냐? 현재 무슨 행동을 하느냐? 그걸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현재 탁 뉘우치고 안 하면, 그 잘못한 것은 무효다 말씀이죠.
1: 그렇죠. 네.
2: 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간은 본래 없는 거다. 말씀이죠.
1: 네, 네.
2: 그래서요. 불교에서는 가지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겁.
1: 겁. 네.
2: 법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는 거니? 일개자급, 응? 이제 불교에 전해지만 일유순이라고 그러는데, 일유순, 일유순은요, 그것이 말이죠. 삼십리나 되는 성. 아. 삼십리나 되는 성이라고도 하고, 80리나 되는 성이라고도 하고, 아, 네. 100리나 되는 성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네.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선후 보시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말이에요. 본래 표준이 30리 되는 성에 직경이 30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성에 계좌실을, 네. 계좌실은 아, 뭐, 보일랑 말랑 하는 거
1: 아니에요. 네.
2: 그런 계좌실을 가득 담아놓고 30년 만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한 개씩 집어가는 소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1: 그냥 무시라고 해야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2: 무시라는 네, 말을 무시라고, 그렇게 무시라고 해야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겁이라는 말은 그런 뜻인데 그걸 광겁 그랬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 광겁은 한량 없는 세월, 한량 없는 공간에 그 말씀이에요. 무시광급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1: 그 우주의 끝이 있냐 없냐.
2: 그러죠.
1: 우주의 끝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디까지인가. 그 뜻이.
2: 그러니까
1: 시간도 없고.
2: 그러죠. 그러니까
1: 광급이니 뭐.
2: 또 서양 종교는 분명히 창세기와 말세를 얘기하거든요.
1: 네.
2: 창세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1: 아, 네, 알파와 오메가 시작에서 끝이 있다. 네.
2: 그렇죠.
1: 네네.
2: 그것이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요. 틀린 말을 예수님이 하셨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대에는요 코끼리가 땅을 메고 있다고 생각한 시절이라니까요. 그렇게 미혹한 대상이었어요. 코끼리가 우주를 미고 있다. 그렇게 미혹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문명, 현대 과학이 발전해서 이러지 옛날에는 참 미혹했어요. 그런 시절에 말이죠. 태양과 달과 지구 그것이 우주였어요. 그리고 태양과 달과 초목과 강은 말이죠.
1: 네, 네.
2: 분명한 시작이 있고 분명한 끝이 있지요.
1: 네.
2: 창세기가 있고 말이 있어요. 말세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우주관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1: 그렇습니다.
2: 우주는 완전히 무한한 세계를.
1: 예.
2: 아, 그런 태양이 은하계에는 몇 천 개가 있고, 그런 또 은하계가 몇 천 개가 있고, 이러니 뭐 할 양 없는 네. 말이 있다. 이런 말인데.
1: 불가한 세계가.
2: 아, 그것이 무시광급이에요.
1: 네네네.
2: 무시광급. 얼마나 호대하고, 무한정한 말입니까? 그런 그 무시광급에 그러니까요 이 말을 생각해보면 현재 이 말이에요.
1: 네.
2: 아시잖아요?
1: 네네. 피카소가
2: 네.
1: 남프랑스 라스코에서 라스코 동굴이 발견이 됐어요.
2: 어허.
1: 동굴에 들어가서 보니까 2만 년 전에 소를 그린 거예요.
2: 아.
1: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소를 그린 거하고 똑같아. 네. 그래서 피카소가 거기서 한 말이 2만 년 전이나 네. 지금이나 같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2: 최고 경지구만.
1: 네네.
2: 그 말이 피카소는 벌 상징적인 인물 아니에요.
1: 그렇습니다. 그림.
2: 그림을 상징적으로 그렸지요. 네. 자기 뜻으로는 나는 그림을 정신으로 그린 사람이다. 그러고 네,
1: 마음을 그렸다고.
2: 아, 그렇게 말한 사람이거든요.
1: 네, 네, 네.

0: 나타났다 숨고 나타났다 숨고 하듯이 봄이 왔다가 가고 봄이 왔다가 가고 하듯이 잠을 잤다가 깨고 깼다가 잠자고 이러듯이 모든 것은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된다. 순환. 나도 이 건강이 영 부실해요. 사람들은요. 오는 방송에 나타나는 것만 보고 인사님은 100세 살고 있어요. 건강하게만 보아요. 말도 쨍쨍하지요. 뭐 어디가 병든 티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건강하다고만 인사를 받아요. 속으로는 골았는데.
1: 그런 게 아니라 좀 늙으셨죠.
0: 이게 내가 나를 표현할 때는 말이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물건이 한 물건도 없어요. 전부 찰나간에 변하지요. 아, 그 광명한 태양도 무시무정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참 변하지요. 이렇게 이 변화 무쌍한 이런 세 마음도 몸도 세상도 형상 없는 허공도 형상 있는 티끌도 모두 변하지요. 우리가 상념으로 알고 있는 세상은 모두 변하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곧 변해서 사라져버리고 숨어버리고 곧 변해서 사라진 것이 곧 변해서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숨고 스스로 나타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은 스스로 나타나고 내가 죽을 네. 때 나는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죽음을 맞이하리라 이렇게 그냥 심념으로 살고 있거든요.
1: 네.
0: 그렇지만은 일원상 부처님의 광명과 위력으로 법계에서 상존하리라 다시 샘을 안 갖고 그냥 법계에 있으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진리는 무시의 광급에 은혜인 자제한다 그러졌어요.
1: 네.
0: 그러므로
1: 무서운 말씀입니다.
0: 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다. 그게 진리죠.
1: 네.
0: 그걸 나는 부정하지 않아요.
1: 그게 제가 좀 하나 좀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세계적으로 각 나라가 저는 이렇게 성비가 맞는다고 하는 것은 남자 나라 여자 나라가 없어요 지금. 다 성비가 맞아요. 사람이만 일을 한다면 남자만 있는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여자만 있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사람이 한다면 그러나 진리가 무의와 자동적으로 은연차자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성비가 맞단 말이에요. 이 거대한 작업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이야 진리라고 하는 게 이렇구나. 은연차자하는 거
0: 누가 만들었겠어요? 마음이 만들었죠.
1: 그런데.
0: 마음이 만들었어요. 그걸 인연과부라고 그러거든요.
1: 네.
0: 인연과로. 인연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 좋은 세상을 말할 때 몇 가지 원리가 있죠. 자유, 평등, 평화. 그렇죠?
1: 네.
0: 행복.
1: 네.
0: 이런 그 좋은 세상의 이념적인 표준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평등과 평화가 있잖아요. 평등과 평화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은연자제하는 것이죠.
1: 예. 참.
0: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숨었다
1: 무서운
0: 이런
1: 진리,
0: 것이죠.
1: 무서운 진리 것 같아요.
0: 예. 그걸 우리 불가에서는 이걸 중도 원리라고 그래요. 인도의 용수가 유명한 그 스님 한 분이 용수가 태어났는데 그 용수가 불교 철학을 중도 철학으로 정론을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네. 불교 교법은 중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분이 용수인데 과연 참 그 좋은 말을 했다. 참 그 불교 교법은 중심은 중도에서 나왔구나. 그리고 우주 만유는 이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다 숨었다 숨었다 나타났다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시계추처럼 시계추가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그러죠.
1: 네.
0: 그처럼 그런

0: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무의와예요. 누가 하는 사람이 없어. 과거에는 신령님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불교에서는 무의와다. 신격화하지 않고 인격화하지 않았어요. 그걸 진리의 참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요, 교법은 진리죠. 진리가 중도의 법이에요. 중도의 법이므로 그 진리 밖에는 따로 한 법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수행자의 입장에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난 이론상이라고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론상 부처님 그러죠.
1: 네.
0: 우리 대종사님도 그냥 대종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나는 소태산 부처님, 소태산 부처님 이렇게 네. 아주 심념으로 굳히고 있어요.
1: 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듯한
0: 마음. 네, 그럼으로써 네. 참 수행자의 본분을 지킬 수가 있고 수행이 정진하는 도수에 따라서 늘 진급하고 향상할 수가 있다. 마음속에 늘 숭배하고 섬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1: 네. 미국에서 나오는 잡지 하나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0: 예.
1: 이 잡지가 1888년에 이제 창간이 됐는데 월간지를 보고 버리는 잡지가 아니라 월간지를 보고 보관하는 잡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온갖 정성을 다 쏟는 게 내셔널 지오그래피 월간지입니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그 상징이 직사각형의 노란 띠입니다. 그 노란 띠에 뭐라고 써 있냐면 노란 창틀을 통해서 바라보는 새로운 세상. 이게 지오그래피의 상징입니다. 그렇듯이
0: 노란 창틀.
1: 네, 노란 창틀을 통해서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가 지오그래피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이론상 법어에 아니비서치 누를 사용할 때 원망구족하고 주공구사한 것이니까 이렇게 잘 쓰다 하는 게 이제 각 이론상에 하나씩 다 붙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듯이 이론상 진리의 증극묘유와 무시관급의 은연자제하는 것 이 그 두 말씀도 원을 통해서 우리가 쓰자. 광대하고 그 깊은 이론상 진리를 우리가 이론상을 통해서 사회를 볼 필요가 있고 진리를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돈독히 하는 그런 시간을 더 가지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오늘 우주와 만유라 하는 것이 무시관급에
1: 네.
0: 은연자제하는 네, 것이 네. 이론상의 진리니라 그러셨죠?
1: 네, 네.
0: 그러니까 그 요점을 말씀드리면 이론상의 진리는 쉼없이 작용한다.
1: 네.
0: 쉼없이 작용한다. 꼭 멈춰 있는 형태로 생각하지 말라.
1: 네.
0: 쉼없이 작용한다.
1: 네, 네.
0: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90세가 됐다고?
1: 네.
0: 그건 자랑입니까? 뭐입니까? 그렇잖아요. 90세가 되었다는 건 나 곧 죽을 것이다 그렇게 비참하고 90세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그래도 90세까지 건강을 유지했다 자랑스러운 말도 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걸 그런 생각하지 마라.
1: 네. 생멸이 없으니까.
0: 무시관급의 은행 자제하는 네, 것이
1: 그렇습니다.
0: 넌데 하차잔에게 그런 생각을 갖고 온 수도인이 그러느냐.
1: 그렇죠.
0: 반성해라.
1: 네네.
0: 그런 뜻이거든요.
1: 네네.
0: 모든 만유는 그렇게 있지 아니어다. 늘 순환한다. 천지 만물은 이와 같이 순환하는 것이다.
1: 네.
0: 이 철학을 진리관을 가지면 너는 뭐다 이게 딱 정해지지 않아요.
1: 네네.
0: 그걸 금강경에서는 무유정법.
1: 네, 무유정법.
0: 너는 청년이다, 늙은이다, 네. 어린이다 정해지지 않았다.
1: 정해진 바가 없다.
0: 너는 부처다, 중생이다 네. 정해지지 않았다.
1: 네, 네. 무유정법.
0: 네. 네. 무유정법. 정해지지 않았다. 순환하고 있지만은 중심을 떠나지 않았다.
1: 네, 네.
0: 이것이거든요. 이론상. 우리가 이론상 하면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론상은 정체되어 있지 아니하고 항상 순환한다. 네. 이론상은 천지만물은 순환하는 것 같지만은 딱 이론상 그 진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 호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중심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순환, 무궁한 순환을 하고 있는 이 마음의 원리, 우주 진리, 만유 원리를 딱 이론상의 진리로 네. 드러내신 거란 말씀이죠. 네, 네. 이런 진리관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절대로 집착하지 않아요. 네. 집착을 탁 떠날 수가 있어요. 이런 참 안분하고 자유의 심경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사를, 생사의 윤회를 이 과정을 거쳐갈 때 이런 심경으로 살아간다면 네, 네, 네, 네. 참 해탈인이 아니라 싶어요.
1: 네, 네. 오늘 말씀 잘 받들었습니다.
0: 아, 끝났습니까?
1: 네, 네. 감사합니다.
2: WBS 원음 방송입니다.
3: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4: 흔히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설명할 때 하이니 법칙 또는 1대 29대 300의 법칙을 말하는데요.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는 것은 한 번에 큰 사고가 있기 전에는 29번 정도의 조그만 사고가 있었던 것이고 그 29번 정도의 조그만 사고 이전에는 300번 정도의 사고가 일어날 뻔한 순간들이 있었다는 이론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든 그동안 누적된 습관의 결과라는 얘기인데요. 운전 중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고 그러다 보면 범퍼나 차체가 부서지는 접촉사고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전 중 사고 위기를 자주 만나거나 가벼운 접촉사고를 자주 경험하는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습관을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운전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주 위기의 순간에 닥치고 가벼운 사고가 반복되는 것인데요. 이런 운전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가벼운 사고가 반복되어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사고의 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2: 이 캠페인은 함께하면 행복한 광주 원광신협과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을 이뤄내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물론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오직 울타리가 될 뿐이요 서로 둔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도 혈심 가진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나니 그가 참으로 알뜰한 주인이 될 것이며 모든 일에 대성을 권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내 삶과 원불교. 반갑습니다. 윤지호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요, 정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행할수록 심신이 점점 너그럽고 편안해져 그 앞길이 크게 열리는 동시에 일심이 잘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당장은 쉽고 재밌어 보이는 일이라도 바르지 않은 선택을 계속하다 보면 그 마음은 점점 복잡해지고 괴로워진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유난히 마음이 복잡한 날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너그러워지는 날도 있죠. 어쩌면 마음의 평안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일을 대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은 어렵더라도 바른 일을 선택하고 욕심이나 부당한 마음은 하나씩 내려놔보면 어떨까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5: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6: 9월 13일 일요일, 내 삶과 원불교. 오늘 오프닝은 대종경 수행품 18장 법문 말씀 중에서 전해드렸고요. 첫 곡으로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보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내 삶과 원불교는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들의 감상담을 나누는 시간으로,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강남교당 최혜림 교도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7: 최혜림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가 가져다 준 작은 변화와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늘 마음 한편에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품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원불교에 오기 전에는 새벽에 절에도 다녔고, 외국에 나가면 교회에 가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가 처음 강남교당에 오게 된 계기는 저희 아들이 고3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교관님께서 아들을 위한 기도문을 써주셨고, 저는 그 기도문으로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였기에 제 마음은 더 간절하고 절실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기도는 대중의 감흥을 얻는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드리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마치 자석과 같아서 정성에 사무친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끌어당기는 이력이 내면에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오직 아들을 위해 시작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100일 동안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 제 안에도 조금씩 신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심은 기도할 때만 머무르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제 말과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불법도 모르는 제가, 원불교도 모르는 제가 원청단 단원이 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부단 단원은 10여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달 새로운 단원들이 오시면 너무 잘 오셨습니다 라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교당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챙기고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아들을 위해 시작한 기도를 통해 배운 간절함과 정성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하며 마음을 내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니 그 정성이 다른 사람들과 마음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연들이 하나둘 이어졌고, 몇 년이 지나면서 원청단의 인원은 8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단원들을 정성껏 챙겼기 때문에 많은 분이 함께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저 혼자만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감님과 교무님 그리고 회장단들이 먼저 박인종 채림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을 다하셨겠습니까? 그분들이 저희 부부단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교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이 저희 부부를 통해 다시 다른 분들에게 간절히 전해진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도 또 저희와 함께 하게 된 많은 단원도 교감님과 교무님 그리고 회장단들이 정성을 다해 만드신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에서 나온 정성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그때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작업동으로 이사 온 이후에는 가족을 위해 기도뿐만 아니라 2년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천일 기도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정성을 바치며 일심을 모으는 기도였습니다. 처음으로 천일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루하루 정해진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이어가는데 마음을 두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고 100일마다 중간 점검을 하며 기도의 에너지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제 행동을 바로 잡으며 교감님, 교무님을 모시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를 이어가는 지속적인 정성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천일 기도가 끝나는 날 저는 기도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비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음을 모으는 과정에서 제 마음과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고 꾸준히 정성을 들이는 힘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눈앞에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동안 제 마음이 먼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일 기도를 마친 뒤에는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기쁨보다 천일 동안 기도를 놓지 않도록 이끌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크게 남았습니다. 그렇게 교당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제 딸이 고3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버신물 사은전에 제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에는 무작정 교당을 찾아가 때를 쓰듯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원망심이 들 때에는 108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어머니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모님 속을 썩인 적이 없는 착한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고 늘 우리 아이들이 우선이었고 제가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마주하고 나니 매일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 좀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당 4층 선실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며 간절히 심고를 올리는데 오랫동안 품고 있던 불안과 원망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제 마음 한복판에 부동심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이를 믿고 흔들림 없이 제 마음을 일원상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기도를 거듭하면서 아 이건 역시 내 욕심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계를 만납니다. 화가 날기도 하고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자성과 기도로 돌아옵니다. 기도를 통해 제 마음을 챙기고 사은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를 통해 제 마음을 꾸준히 길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강남교당 최혜림 교도의 감상담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89.7, 부산 경남 FM104.9, 대구 경북 FM98.3, 광주 전남 FM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원음 방송 앱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둥근 교당 김효선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립니다.
8: 제가 공부담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제 마음을 가장 요란하게 하는 대상이 제 아들이어서 아들을 대하면서 일어나는 저의 마음 작용을 들여다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건강상의 위기를 겪고 난 후 결혼을 포기하고 살다가 그래도 노후를 외롭게 보내기 싫어서 늦게라도 결혼을 하여 마흔에 아들 한 명을 낳았습니다. 자연분만으로요. 아들은 자라면서 저에게 안아줘, 업어줘 라는 말을 많이 하였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엄마 힘들어 하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체 접촉을 싫어해서 허락 없이 저에게 신체 접촉을 하면 짜증을 내곤 합니다. 아들에게 거절을 하고서는 또 뒤돌아서서 아이가 상처받았겠다 하고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반성만 할 뿐이고 실천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아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려고 하였고 이제 아들은 엄마한테 때를 쓰면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금전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노력 없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이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과 다투게 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올해 중학생이 되어 키도 목소리도 커지니까 어쩔 땐 제가 신체적으로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또래에 비해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마음은 순수해서 친구의 나쁜 부탁도 친구라는 이유로 잘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에게 이용당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저는 다정하지 못하고 직설적인 성격이라 그런 아들이 바보 같아서 힘없고 약한 아들에게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는 아들도 같이 말대꾸를 하고 대드니까 점점 부정적인 감정 표출에 에너지를 소모하여 제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아들은 또 잠시 후에 바로 엄마 사랑해 하며 엄마 볼에 뽀뽀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받아주지 못하고 저리 가 하며 남아있는 화를 되새김질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반성도 없이 바로 기분이 바뀌는 게 생각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도 참 문제가 많은 엄마라고 인정합니다. 저번 주에 공부담 준비를 위해 교무님께 문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라온 이야기를 교무님께 들려드리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느낀 것도 많았습니다. 제가 시간 허비하는 걸 싫어하다 보니 아들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제가 바로바로 해결하고 아들을 야단치고 아들 친구들도 야단치고 학교 선생님께도 해결 후에 보고하는 식으로 문제를 처리하였습니다. 교부님께서는 엄마가 아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니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애로 남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대방에게 공감하려면 스킨십을 많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꼭 해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를 유무념 공부로 정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잔소리를 줄이고 무관심으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입니다. 어차피 하라고 시켜도 자기가 마음이 나지 않으면 안 할 거고 하라고 말했는데 엄마 말 안 듣는 아들을 보면 또 화가 날 게 뻔하니까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게 하나 둘씩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걱정 반, 조바심 반 정도의 마음입니다. 그래, 이때는 친구와 게임이 더 중요할 때지. 집에만 있는 것보다 자전거 타고 바람이라도 쐬는 게 더 낫지 뭐 하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지만 솔직히 그냥 지켜보는 것도 속에 천불이 나는 것을 삭히느라 힘이 듭니다. 두 번째 유분형 공부는 하루 두 번 안아주기입니다. 출근 전에 한 번, 취침 전에 한 번 안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잔소리를 해대는 저를 위해 눈 마주칠 일 없는 마음이 평화로운 시간에 하기로 정했습니다. 제가 먼저 아들을 안아주고 잘자 말하며 뽀뽀를 해주니 아들이 미소 띈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저녁 시간에 뜬금없이 사랑해 했더니 갑자기 왜? 이러더군요. 사랑한다는 말도 포옹도 지금까지는 아들이 항상 먼저 했는데 제가 선수를 치니 당황했나 봅니다.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남편과 저는 태아 일기를 썼습니다. 강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태명을 강으로 지었습니다. 그 일기에 쓴 제가 쓴 내용 중에 아직도 기억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강아, 나는 네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저는 박청수 교무님의 행적을 존경하는데 그분을 생각하며 썼던 것 같습니다. 대종경 인도품 45장에 자녀를 가르치는 네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신앙철을 두고 바르고 착하고 평탄한 마음을 가져서 자녀에게 그 마음을 체받게 하는 심교. 두 번째로 부모가 먼저 실행하고 자녀가 그 실행을 체받게 하는 행교. 세 번째로 불보살 성현들과 성현 위인 달사들의 가언 선행을 많이 일러주어 그것을 기억하고 체받게 하는 말로써 하는 언교. 네 번째로 자주 써서는 안 되는 자녀가 철없는 때에 부득이 위엄으로 가르치는 엄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행교가 가장 효과적이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부모인 제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아직은 의식적으로 숙제같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지켜나가면 어느새 사랑이 많은 엄마가 되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 한둥근 교당 김효선 교도의 감상담 전해드렸습니다. 내 삶과 원불교 1부 끝곡으로 김창기의 나와 함께 걷지 않으련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부모 보은의 강령. 무자력 갈 때에 피은된 돌을 보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줄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부모 보은의 강령입니다.

0: WBS。
1: 은혜 속에서 피어난 감사와 깨달음의 이야기, 우리들의 감상담, 내 삶과 원불교.

0: 르노.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르노.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원불교 재가출가 교도들의 마음공부 감상담을 전해드리는 시간 내 삶과 원불교 2부 첫 곡으로 김대명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왔습니다. 감상담 만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릴게요.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요. 사전 신청은 내일까지입니다.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 교화박람회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불교 교정원 교화훈련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가락교당 임세진 교도의 감상담 만나봅니다.
2: 남육단의 임세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도 신입교도 교육을 받고 끝나지도 않은데 올라오는 제가 이 공부담을 한다는 게 참 유람된 말씀이고 사람들이 어려운 일 한번 겪으면 더 성장한다고 이런 기회에 제 자신의 공부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신입교도라는 그 말을 제 스스로 금년 들어서 2년 차가 되면서는 안 쓰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겨내기 어려울 때 신입교도라는 말을 자꾸 입에 올라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딱 세우고 1년 6개월 됐어요. 그러니까 신입교도가 맞는데 그동안에 교무님 또 전지영 교무님 또 교도회장님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 반갑게 해주시고 늘 격려해 주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 3단 6단 단장님 중함님들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공부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지만은 제가 원불교도로서 갖춰야 할 그런 것들을 익혀나갈 때 여러 공부를 과정을 겪었지만은 또 우리 교도님들께서 그때그때 도움을 주시고 자료를 챙겨주시고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게 아 이런 게 정말 공부구나 했던 것이 작년 겨울에 정두원 우리 교도님께서 정기일기 공부법에 관한 말씀에 대한 교육이 있었어요. 그 시대 4단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때 아 경계라는 걸 알면서 아 원불교의 핵심을 제가 조금 이제 찾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정말 정도원님하고 또 같이 격려해 주신 여자 6단 단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원불교 역사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자료를 늘 챙겨주시고 서울 교화 성적지 순례에 그 재미를 지게 해준 여기 우리 윤지승님하고 또 시타원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잘 아시지만은 신입 교도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시는 훈사님, 훈타원님 그리고 같이 지금 조금 전까지도 같이 공부하고 서로 입교 시기가 비슷하고 법 공부의 시작을 같이 한 그런 법연으로 같이 하고 있는 그 유명선, 현진경, 백성경, 김지은, 그 다음에 유정은 이광진님,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원불교 가락교단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해도 손색이 없는 우리 신진아 그리고 김재준님까지 신입 동기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이끌어주시는데 보답하는 길은 제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원불교도로 성장하는 것이 보답한 길인데 지금까지는 어떤 그 원불교의 틀, 형식, 절차 이런 거에서의 그 최소한의 격을 갖추는 공부 또 내용으로 보면 좀 겉핥기식의 공부였다는 것을 제가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하는 저의 공부에 대한 다짐이랄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공부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 제목은 교리도와 나의 공부 소원인데요. 제가 처음 입교했을 때 받아든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역시 가장 무거운 것은 교서였죠. 원불교 교법전서라고 전서를 받았을 때 너무나 그 기쁨도 있었지만은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배우고 익히고 터득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새로운 공부에 기쁨, 희망,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목차가 자세히 나오기도 전에 개교 표 알았고 제가 이 원불교에 오게 된 동기가 되는 그런 개교표이기 때문에 너무 반가웠지만 세 장체를 넘기니까 교리도라고 하는 그 표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 저는 이게 뭐지? 너무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국민교육 헌장 시대 발표 헌장이 반포될 때 제가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그래도 한자 교육은 좀 받은 사람으로 또 제가 이제 국어하고 고문을 좋아해서 한자는 읽고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도 중압감이 확 와닿았어요. 한자로 돼 있어서. 그런데 그때 느낌이 이것이 저한테 중압감이 와닿지 않는게끔 하는 것이 원불교 교도로서 해야 할 공부를 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반대의 그런 생각도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교전을 다 읽기보다는 교무님의 설법이나 또는 신입교도 교육 등등을 통해서 교서를 볼 때마다 교서를 열을 때 교리도를 한번 보고 그다음에 각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이 교리도에 어디에 지금 이게 속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교전을 닫을 때는 이 교리도에 지금 거북이 모양이라고 돼 있는 이 교리도에 이 부분을 내가 오늘 공부를 했구나 하는 것을 헤아려 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어렵게만 느껴지는 교리도가 어느 날부터는 눈에 들어오고 이제 교전에 교리도를 보지 않더라도 오늘 교무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지난주에 하셨던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교리도에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 그 교리도의 틀이 원불교의 모든 것들이 정말 담겨있는 교서를 전서를 하나로 요약한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이게 또 거북이 모양으로 돼 있다고 하니 원불교의 그 상징인 일원상을 머리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원의 진리, 일원은 법실부님이

그 다음에 진공무예 수행문에 공부의 요도 삼합팔조가 있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러한 보은이 즉 불공 그리고 동정간 분리선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한눈에 들어왔고 그 뒤로부터 제가 더욱 공부를 하고 접할 때마다 아 이렇게 해서 하면 나중에 나도 이 통째로 거북이 모양의 원만한 그런 원불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요령은 아니지만 이 거북이의 생체에 이 교류대에 담겨 있는 생체에 나의 이 야성적인 생체를 바꿔보도록 하는 것이 결국 원불교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미쳤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지금 저의 모습 보면 알겠지만 정말 세상을 좀 뭐랄까 남한테 지지 않는다기보다는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집안이 어렵고 그런 과정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부모님께서 큰아들은 그래도 배워야 한다고 서울로 보내주셔서 그때 당시 상업고등학교를 간 것도 큰 은혜죠. 상업고등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야간대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달리 수저 색깔이 조금 탁한 그런 수저를 타고나다 보니 그 숟가락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는 과정에 경쟁도 하고 남한테 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솔직한 심정으로 이렇게 팔자라고 또 미국에까지 가서 한 23년 살다 와 보니 제 자신이 현실에 적응하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저 하나 살아남고 제 가족 하나 건사하는 그런 일만큼은 해내자고 하는 일념으로 살다 보니 제이 몸과 마음은 그저 야성 허허벌판에 먹히지 않으려면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그 야성이 남아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요즘 깨우칩니다. 흔히들 뭐 산업의 역군이네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어른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살아오면서 제가 느낄 때 과연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았나? 그런 의식이 있었나? 이런 것을 솔직히 생각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나 하나 건사하고 우리 가정 하나 지킨 것만으로도 떳떳하게 생각해왔지만 지금 와서는 그 모든 것이 야성인 것 같아요. 아, 그제서 이 저의 체성을 거북이상의 거북이 체성으로 바꾸면 진정한 원불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교전 말씀이나 또 설법이나 우리 사는 회의에서 회화를 하거나 할때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아, 오늘은 사은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나눴으니 거북이의 오른쪽 어깨처럼 내 오른쪽 어깨도 조금 힘을 받겠구나. 뭐 이런 생각. 이렇게 하다 보니 제 스스로 아, 이것이 바로 공부법이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전기 두권 중에 한 권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법력이 있으신 선배, 선지님들께서는 효산 손정윤 대봉도님에 대해서 익히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1975년에 쓰신 소태산 대종사의 전집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 어떤 분이었는가를 찾아보다 보니 아, 그분이 정말 대봉도에 그러한 그 훌륭하신 선지님이셨고 우리 원불교 언론의 장을 펼치시고 원불교 신문을 창간하시고 원불교의 대표적인 저널리스트로 또 교모로서의 많은 말씀을 남겼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2021년에 열반하시고 나서 후진들께서 글을 올리신 글들을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거기에 올라온 글들의 대표적인 효산 손정윤 대봉도님의 가르침 중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표와 감탄표를 합한 것이다 하는 것이었어요. 골자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공부는 의문에서 물음에서 시작해서 감탄으로 끝나는 그래서 결국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머릿속에 가슴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손발로 움직이는

0: 이는 실행력까지 간다면 그것이 완벽한 거북이의 생체를 좀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되는 기름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교리를 보고 가졌던 게 의문표였고, 아하, 이 교리도가 이러한 내용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것 자체가 저스로는 또 감탄이라면 감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 옳게 내가 깨달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공부를 해나가는 방법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원불교인으로서 원불교도로서 올바른 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염원하는 생불, 활불의 경지는 못 가더라도 원불교도로서의 담담하게 내세를 준비하고 내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세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은 보은 정각 정행 무아봉공 불법 활용의 그 실행 내 손발로 열심히 공부하며 여러 선지님들의 이끄름에 따라서 여러분들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원불교 공부인이 되고자 다짐을 합니다. 제가 11댁에 이제 1년 6개월 된 신입 교도가 올린 말씀 중에 틀린 말씀도 있고 잘못 인식하고 있구나 하는 말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좀 일깨워 주시고 앞으로도 지금같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변함없는 그런 격려와 지도를 바라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가락교당 임세진 교도의 감상담 듣고 왔습니다. 내삼과 원불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감상담 정보와 선곡 내용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내삼과 원불교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곡으로 카더가든의 로맨틱 선데이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

관제자 여쭙기를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 극락을 한다하와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 화풍으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